0: 서북기방 전쟁 승리 78 기념 공연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우리 조국의 강자의 불멸할 존엄과 명성을 안겨준 727에 대한 긍지 높은 추억과 전승세대의 영정신은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을 보국강령의 역사적 대업 실현으로 줄기차게 떠밀어주는 귀중한 사상정신적 자양으로 승리의 초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영영한 전하의 조국 방위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전승의 고귀한 명예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이며 국가 부흥의 경이적인 변혁 시대를 열어나가는 계승세대의 크나큰 영예와 자부가 온 나라에 타넘치는 서계. 조국해방 전쟁 승리 78 기념 공연이 7월 27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야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승절 경축행사에 초대된 전쟁 러병들, 전시 공로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열화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우리 인민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용광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며 최대의 경의를 삼가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전승의 명절을 뜻깊게 기념하는 전쟁 로병들과 전시 공로자들, 온 나라 인민들과 전군의 장병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쟁 로병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건강 장수를 따뜻이 축원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와 전쟁 러병들에게 귀여운 어린이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올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성중앙기관 책임일꾼들, 인민군 장병들, 전승혁명사족부문 일꾼 강사들, 전쟁 영웅들의 사손들을 비롯한 평양 시민들, 성룡학원 원아들, 청년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외교 사절들이 공연 관람에 초대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백승의 역사를 되새겨주고 내일의 보다 큰 승리를 확신케 하는 뜻깊은 전승절의 환희를 더해주며 서거 우리의 727 행진곡으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전시가요들과 계승의 연대들의 높이 울려 퍼진 전승 찬가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우리 국가의 위대한 전승사를 창조한 첫 세대의 조국 수호자들에게 드리는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전쟁 러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소년단원들과 어린이들이 전쟁 로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열한 전하의 그날, 저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며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길에 승리가 있다는 투철한 형용신념을 지니고 저국의 자주권과 영예를 지켜 영영하게 싸운 전승세대의 저국 수호 형용보의 정신을 격조 높이 구가하는 전시 가요들은 전설적인 연대에 대한 경건한 추억을 불러오며 장례를 세찬 격정으로 끌게 했습니다. 전승 77을 맞으며 새로 창작된 노래 붉은 꽃송이는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열렬한 애국심으로 신성한 우리의 국권과 아름다운 미래를 지켜내고 필승의 원동력으로 몰려갈 백절필굴의 용정신을 창조한 전승세대에 드리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경의심의 분철이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치는 한 전호에서 우리 인민과 어깨겹고 생사를 같이하며 중국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발휘한 무비의 희생정신과 영주의 빛나는 위훈을 보여주는 화면 편집물과 중국 인민 지원군 전가를 비롯한 중국 노래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출연자들은 건국 초기의 어려운 속에서도 한미원조의 기치 높이 우리 인민의 전의 성전을 피로써 도와주고 전쟁 승리와 세계 평화와 안전 수호에 중대한 공헌을 한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에 대한 조선인민의 영원한 감사와 공동의 리념과 전투적 우위에 기초한 조중 진산은 위대한 전승의 역사와 더불어 불멸할 것이라는 진리를 훌륭한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보였습니다. 해방의 기쁨과 신생의 환희에 넘쳐있던 우리 인민에게 참혹한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전쟁의 3년간, 그 준엄한 1129일의 피오린 참화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을 전하는 기록 화면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피로써 전취한 우리 국가의 영광과 영예를 보다 큰 승리로 빛내고 다음 대로 굳세게 이어놓아야 할 우리 세대의 중대한 사명감을 억척의 의지로 새겨놨습니다. 전승을 안아온 성관 정신과 혹시 맹맥히 살아 고동치는 한그 뜻에 충실한 새 세대들의 영영한 복무가 계속되는 한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전쟁 로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이 출연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승절 기념 공연은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피로써 지켜낸 우리의 사상과 제도, 승리의 고귀한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이어가며 사랑하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더 강대하고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내어갈 계승자들의 신념과 의지를 백배해 주었습니다.
1: 전승 이른세돌 경축,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상징 종대들의 기념 행진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지구의 동방일각에 거연히 떠올린 영조선 영인민의 불멸할 명예와 존엄을 우리 세대의 사변적인 새 승리로 빛내어가는 한없는 근기를 안고 위대한 전승의 명대를 맞이한 감격과 환희가 온 나라에 차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지는 승리의 전통, 세기와 연대를 넘어 더욱 승마되는 불굴의 영웅정신을 역사의 화폭으로 펼치며 전승 이른세돌 경축, 조국 해방전쟁 시기 상징 종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이 7월 27일 저녁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건국 2년도 안 되는 요람기의 신생국가, 장군 2년밖에 안 되는 성수한 군대가 제국주의 연합

무력과 맞서서 신성한 주권을 사수하고 새로운 세계대전의 참화를 막아낸 미중여의 전설적 승리를 연연히 경축하는 커다란 자부심에 넘쳐 모여온 수도 시민들로 평양 체육관 광장과 그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혁명군가의 약동하는 선율에 맞춰 전하의 포연이 그대로 스민 그날의 군복차림으로 백병전의 자옥이 오늘도 어려우는 보병청을 지켜든 상징종대들이 광장으로 입장했습니다. 기념행진의식의 서막을 열며 종합군악대가 지리틀의 영광을 굳건히 지키고 영원히 빛내어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영덕여정을 특색있는 대형변화와 경쾌한 율동으로 광장에 펼쳐놓았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다 북통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하고 황홀한 축포가 수도의 밤하늘에 터져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방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 따뜻한 다음례를 보내셨습니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이 전쟁 노병들과 함께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외교사절들이 초대됐습니다.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성중앙기관 책임 일꾼들, 인민군 장병들, 전승혁명사적부문의 일꾼 강사들, 전쟁기용들의 자손들을 비롯한 평양시민들, 혁명학원 문화들, 청년학생들이 관람석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연설사는 지나간 역사에 대한 추억과 긍지만이 아니라 위대한 전통의 틀림없는 계승과 새로운 승리의 탄생을 격려하는 이 밤의 기념행진의식은 전승절 경축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의 행진대본은 가열한 전투포화 속을 누벼온 그날의 영적 진격의 재현이며 지나온 연대들을 줄기차게 관통하고 있는 승리 전통의 산직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승세대는 오늘도 조국과 함께하는 애국적 삶의 귀감으로 후손들의 정신세계를 무한히 격양시키며 영적투쟁과 위훈회로 떠미는 훌륭한 스승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고 하면서 그는 가장 참혹한 전쟁을 이겨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지키고 열혈의 청춘과 귀중한 모든 것을 바쳐 이 나라를 굳세게 한 위대한 연대에 드리는 감사와 공경은 영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우리 군대는 언제나 그러하였던 것처럼 투철한 신념과 무쌍한 투쟁으로 역사에 없었던 강국시대를 제일 앞장에서 열어나갈 것이며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투쟁의 걸음마다에 재벗던 불굴의 영웅성과 계급의 사명을 장약한 계승자들의 행진은 앞으로도 연연히 계속되고 이 장엄한 흐름과 영롱한 기상은 우리 국가의 영광을 불멸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행진대분들은 값비싼 희생으로 전취한 전승의 명예를 줄기찬 계승의 억센 도움으로 이어나가며 부흥 강국으로 향한 거창한 투쟁의 전의에서 더 큰 승리를 나눠올 전투적 열광에 넘쳐 만세의 함성을 터쳐 올렸습니다. 이어 행진의식 준비 검열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원수 박정천 동지가 행진 종대들을 점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박정천 원수가 전승 이른세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이 준비되었음을 정중히 보고드렸습니다. 행진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기념행진이 개시되었습니다. 70여 년 전 그날에 강철의 영장 김일성 장군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친위중대 상징종대가 위대한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원천이 무엇이고 필승불패로 이어지는 우리 군대의 불가항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웅변하며
선두에서 나아갔습니다. 간고 처절했던 운명적인 연대, 수령 옹의 전쟁의 승리도

전설적인 근위사단 상징 동대들이 영광의 군기를 힘차게 나붓기며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위대한 전승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미훈의 사옥을 아로새긴 항일리용장 건군 공신들의 명함을 지닌 근위 강건 제2보병사단 상징종대, 근위 서울 김책 제4보병사단 상징종대를 비롯한 상징종대들이 수령의 작전적 구상을 절대적인 신념과 특출한 군사적 자질로 받던 항일발치산 출신 지휘관들의 모습이 숭엄히 어려왔습니다. 동서고금 그 어느 군사리론에도 없는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로 조선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임을 따르는 길에서 공화국의 모든 세대들이 교본으로 새겨야 할 참다운 충실성의 산모범을 보여준 충신중의 충신, 영중의 영웅들에게 관중들은 뜨거운 경의를 드렸습니다. 세계를 놀래우는 72시간의 기적을 안아온 서울 해방작전, 현대 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이 창조된 대전 해방작전, 원수들을 멸망의 함정골에 쳐넣은 1211고지 방위전투 등 조국해방전쟁의 무수한 전설적 위훈을 전하며 상징종대들이 보무당당히 행진해 나아갔습니다. 승리의 축포,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라 전승들의 밤하늘을 황홀하게 물들이는 속에 용진하는 근위 제2의례정대 상징종대, 근위 제56 김지상 영추격기 연대 상징종대에는 세계 해전사에 특기할 주문들의 기적, 월미도의 신화를 상조한 해군의 영웅전사들과 미제의 공중우세를 추풍낙엽으로 만든 하늘의 육한 영웅들의 위훈이 그대로 비껴있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승세대의 영적 전투정신과 무비의 용맹, 멸적의 기상과 투지가 어려우는 근위 군기를 나붓기며 광장을 힘있게 보무하는 상징종대들의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나라의 조인,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둔 그 은덕을 눈물겹게 체감한 세대였기에 수령만세 높이 부르며 적화점과 적당크를 향해 육탄이 되어 나아갔고 고향과 부모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원주에 대한 증오로 100번을 일떠서고 1000번을 솟구쳐 올라 침략자들을 경멸한 불사신의 용사들이 근위연대 상징종대들의 포화 속의 청춘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3년간 부성없는 전구들과 후방에서 승리를 위하여 용감히 싸운 유명 무명의 영웅들의 넋이 살아높기는 내무성 상징종대와 철도병 상징종대도 불멸의 대오로 굽이쳐갔습니다. 보보종대에 이어 조국해방전쟁 시기 기계화 상징종대인 혼성기계화 마차종대, 모터지클종대가 광장에 들어섰습니다. 사상이 위대하고 전법이 위대하면 열세한 무장으로도 강적을 타승할 수 있다는 진리를 가장 중후한 시련 속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로 실증한 위대한 연대의 위훈이 멸적의 불을 뿜던 그날의 총신과 포신들에 어려 있었습니다. 자기의 더운 피를 바쳐 전설적인 항전사를 창조하고 목숨과 맞바꾸어낸 승리로 공화국의 억척불변한 주초를 다지었으며 우리 혁명의 밝은 미래를 열어놓은 영시대의 주인공들에게 드리는 경의심이 끝없이 분출하는 광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상징종대들의 뒤를 이어 피할 바 없이 강대해진 우리 혁명 무력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과시하며 조선인민군 육체공군 종대들이 발걸음 높이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전하의 불길 속에서 마련된 충성과 애국의 전통, 승리 전통의 줄기차고 변함없는 개성으로 주체조선의 백성사를 연연히 빛내어 나가며 절대의 수호력으로 우리 국가의 신성한 영토와 영예의 영동을 철옹성같이 지켜선 새 세대 근위병들의 기세는 충선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군대 특유의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열렬한 애국심, 대중적 영웅주의와 불굴의 전투정신으로

0: 항군의 개념과 성장법칙을 새롭게 정립하고 혁명무력의 절대적 위세를 명예의 절정에 올려세운 백전백승의 최정예 대호 무적강군의 대표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행진대원들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사상을 세계 최강의 절대병기들의 만장약하고 역사의 모든 연대의 여흥성을 초월하는 기적적 위훈과 새로운 승전신화로 우리 세대의 명예를 높이 떨쳐갈 철석의 맹세도 높이 경축의 광장을 활보해 갔습니다. 행진이 끝나자 격정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침략하고 경축의 축포가 황홀한 불보라로 터져오르며 전승들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난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높이 드시어 따뜻한 담례를 보내셨습니다. 전승 70세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은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전승 세대의 분열의 공적 후에 미비한 승리의 기념비를 끊임없이 세우며 역사의 전무한 용성과 번영의 강국시대를 열어나갈 개성세대의 철석의 신념과 도쟁기세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1: 보도입니다. 사회주의 문명의 눈부신 개화를 안아오려는 조선노동당의 견결한 혁명의지에 의하여 우리 조국당 이르는 곳마다에는 인민의 문화정서 생활에 이바지하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섰습니다. 기자와 만난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원 고윤철 동무는 갈수록 늘어나는 현대적인 문화정서 생활 거점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누리게 하시려 바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인민사랑의 세계가 뜨겁게 안겨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문수물놀이장과 중앙동물원, 인민야외 빙상장을 비롯해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문화성소 생활기지들을 다 꼽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명당자리들을 벗을 때에도 또 구 어느 공장을 찾으시어도 우리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경미하는 총비서동지십니다. 하기에 풍치 수려한 능라도와 대동강 기술계 인민의 유원지들이 일도서고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에는 진달래원, 강소원과 같은 문화종소 생활 거점들이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마다에 넘쳐나는 인민들의 행복 넘친 모습을 보면서 절감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시며 인민들이 얼마나 밝게 웃는가, 인민들이 웃음소리가 얼마나 넘쳐나는가 하는 것을 국력평가의 기준으로 보시는 우리의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만이 펼치실 수 있는 인민사랑의 대화원이라는 것입니다.
1: 인민들의 웃음소리는 국력평가의 기준이라는 절세비인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수도뿐 아니라 전국 도처에서 새 문명 향유의 기쁨이 한껏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평양시 인민위원회 과장 전기훈 동지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바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은 외진 산골과 모나먼 탄강마을들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그 어디에나 가닿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 2025년 3월 언포 근로자 휴양소 신설 공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경려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우월한 사회주의 시책의 혜택 속에 문명의 실체를 마음껏 체험하며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나라의 명산, 명소들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잘 융합된 인민의 문화 휴양지와 휴양소들을 현대적으로 잘 꾸리고 종합적인 봉사시설도 더 많이 갖추어주어 그곳이 곧 문화적 진보의 거점으로 굴로 인민 대중의 생활 점진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3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시정진설에서도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방의 도서재지와 농촌, 탄강마을들의 살림집을 건설하며 모든 탄강마을들을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탄강동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타산을 세워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인을 돌려며 일어나고 있는 지방발전혁명은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수도에서 살든 지방에서 살든 도시에서 살든 산골마을에서 살든 똑같이 국가의 사회주의 시책 하에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만이 알아오실 수 있는 거창한 유혹입니다.
1: 진정 인민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해 숭고한 지상과 포부가 담긴 혁명적인 노선과 정책들을 제시하시고 계속

0: 흑혁신 계속 전진의 한 길로 정력적으로 이끄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임하시었기에 인민의 모든 꿈과 염원은 반드시 빛나는 현실로 펼쳐질 것입니다.
1: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기적적인 증산 성과로 화답해 나선 상원의 노동계급과 천성의 애국 탄부들을 따라 배우려는 전인민적 열기가 날로 더욱 고조되고 있는 서기, 류케운성 항만수상운수관리국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물동수송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리국에서는 일꾼들을 남포항과 청진항을 비롯한 수송 현장들에 내려보내서 수송 조직과 지휘를 주도 세밀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관 부문 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물동량 확보 정령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상하선 작업을 비롯한 매 공정이 치차처럼 맞물리도록 적실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송 지휘 체계를 엄격히 세우는 것과 함께 진배들의 적재 능력과 기술 상태에 따라 배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화물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물동 수송을 맡은 진배들에서는 운항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탐구 도입하는 것과 함께 예비 부속품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무사고 항해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남포항에서 물동의 상하선 작업이 빈틈없이 맞물려지도록 조직 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진항과 원산항을 비롯한 여러 항들에서도 유일 사령 지휘 체계를 철저히 세워 모든 진배들의 머무름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 지방인민들을 사회주의 문명의 향유자로 되게 하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황해북도에서 현대적인 수영관 건설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사리원시의 풍치수려한 경암산 기슭에 수영을 비롯한 여러 종목의 경기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대중체육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조직정치 사업을 면밀하게 했습니다. 도예술단, 도예술선전대를 비롯한 선전선동 경량이 건설장에 전개되어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는 속에 건축공사가 힘있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현장 일꾼들은 의료관 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새로 일도서는 수영관을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운영하는 데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면서 시공 조직과 지휘를 주도 세밀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도 도시건설여단에서 모든 작업이 설계의 요구대로 진행되도록 공정별에 따르는 보여주기, 현장 기술학습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노력 조직을 치밀하게 하여 일정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민의 문명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창조물을 일도 세운다는 긍지를 안고 건설자들은 질 제고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수원지 시설과 배수지, 의료가 못, 변전소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냈습니다. 건축공사와 구획 정리 작업이 입체적으로 전개되는 데 맞게 각종 장비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노력 절약형, 자재 절약형 공법들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골조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1: 다음, 일본에서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5일, 미에현 구아나시에서 40.6도씨, 기후현 다지메시와 미노시에서 40.4도씨,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에서 40.3도씨, 아이치현 도요다시에서 40도씨의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이 나라에서 5일 연속 40도씨 이상의 무더위가 관측됐는데, 이러한 현상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많은 도, 부, 현들의 열사병 경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0: 다음은 전자제품의 화면을 알코올로 청소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선전하기, 컴퓨터 등 전자제품들과 접촉해야 하는 현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화면을 청소하는 것은 이미 일상적인 습관으로 되었으며, 그러하여 알코올로 화면을 닦아도 되는가? 라는 물음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사광을 줄이고 화질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와 텔레비전의 화면에는 빛 반사를 방지하는 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로 화면을 닦으면 이 층이 벗겨지거나 변색되면서 화면의 밝기가 불균일해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화면을 맑은 물에 적신 부드러운 천으로 살살 닦을 것을 권유합니다. 이와 반대로 접촉 빈도수가 높은 선전화기와 같은 전자제품의 화면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매우 얇은 층이 있습니다. 2층은 알코올에 의해 쉽게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있는 세척제로 닦아도 됩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습관적으로 화면에 알코올을 분무하는데, 이렇게 하면 알코올이 화면의 변두리나 연결부를 통해 내부에 침투하여 소자들을 파손시키게 됩니다. 이외에 과도한 마찰, 종이수건 혹은 거친 천으로 힘을 주어 화면을 닦는 것, 과도한 마찰도 화면을 빨리 파손시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청소를 하려 한다면 알코올보다는 물에 약간 축인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화면을 닦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함영시 전철성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경의하는 김성은 농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세 즈음하여 대성산 혁명열사랑을 찾으시고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성은 농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세 즈음하여 7월 26일 대성산 혁명열사령을 찾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위원회 성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지휘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열사령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학되었습니다. 화한신전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동지의 존함을 모신 화환이 화한신전대에 진정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조국의 자주독립과 주권수호, 인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한 성업에 고귀한 생을 바친 혁명열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열행진이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혈전만리, 전하의 불길만리를 해치며 백전백승의 전통과 역사를 창조하고 빛내어온 첫세대 혁명가들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안으시고 조작봉마루에 오르시어 전쟁 승리에 특출한 공헌을 한 김책동지, 강건동지, 최연동지의 반신상에 고송이를 진정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투사들이 지녔던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혁명 임무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 불가능을 모르는 과감한 투쟁 의지는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의 사상정신적 특질로 승화되었으며 이는 전승 세대를 우리 공화국의 가장 영웅적인 세대, 백절불굴하는 조선인민의 전형으로 떠올린 근본 바탕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개척과 개성으로 성스러운 우리 위협의 전진 여정에서 7.27의 영광은 더욱 위대하고 줄기찬 대성으로 억세게 이어질 것이며 선열들의 애국의 넋이 깃든 우리 조국은 강기한 사회주의 국가로 끝없이 용성 번영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대에 물려줄 고귀한 혁명정신과 투쟁전통을 창조하고 조국의 강성부흥을 위한 억년기틀을 다져준 혁명열사들이 우리의 모든 계승세대의 빛나는 삶과 투쟁의 귀감으로 굳건한 신념의 기둥으로 영생하기를 기원하시며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1: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 참전 13여를 찾으셨습니다.

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성과 불패성의 상징인 7.27을 뜻깊게 경축하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위대한 전승의 명예와 더불어 영생의 금별로 빛나는 우리 국가의 영예로운 첫 수호자들, 고귀한 승리 전통의 창조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승 73돌세에 점하여 7월 26일 조국해방전쟁 참전 13여를 찾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쟁 노병들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장수를 따뜻히 축원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과 전쟁노병, 전시공로자들, 참전열사 유가족들과 혁명학원 문화들, 평양시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참전열사묘 앞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가 장관의 첫 기슭에서 값비싼 선열로서 영조선의 존의를 거연히 떠올리며 조국수호의 첫 페이지를 장엄히 아로새긴 열사들의 영생을 기원하시며 추모 상징물 영웅들의 녹세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경의를 표하시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들을 추모하여 조포가 발사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사묘를 돌아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쟁의 포화가 묻은 그날로부터 기나긴 세월이 흘렀지만 청소한 요람기의 신생 조선이 제국주의 괴수인 미제와 그 추종무리들을 상대로 한 중과부적인 열전에서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만이 아닌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결사수호한 위대한 승리는 인류 전쟁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경이적인 괴승으로 불멸의 용천기로 빛을 뿌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 땅의 평범한 군대와 인민이 열렬한 사랑과 백절불구라는 강력으로 쟁취한 7.27의 기적은 강국 건설의 장로에서 세대가 바뀔수록 혁명의 전치물이 늘어날수록 추호의 변색 없이 철저히 계승해 나가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 제부로 우리 혁명의 무한대한 조력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화국의 영적인 역사를 비로소 개척한 전승세대의 값높은 자존의 정신과 무비의 완강성, 고결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뜻과 의지에 충실할 때 우리의 부국강경 위협은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참가자들은 영원토록 세월의 끼가 덮이지 않을 빛나는 이름들과 모습들, 영적 삶들에 대한 뜨거운 회옥과 영생의 염원을 담아 열사들의 묘 앞에 꽃송이들을 진정했습니다. 유명무명의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들의 불멸할 전설적 공훈에 드리는 경의의 분출인 양 축포탄들이 7월의 하늘가에 터져올랐습니다. 우리 인민의 혁명 역사에 찬란한 금문자로 기록된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들의 영적 이은과 불멸의 공적은 후손 만대에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세에 점하여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령원을 찾으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세에 점하여 7월 26일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롱원을 찾으시고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조영원 동지, 김성남 동지, 주창일 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 동지, 국방상 노광철 동지, 국방성 고문 박정천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롱원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열해 있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조합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탑에 진정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원에 안치되어 있는 모한용 동지의 묘를 찾으시어 고성의를 진정하시고 경의를 표시하시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운명적인 연대에 우리 민의 정의의 전쟁을 비로소 도와준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의 고귀한 덕과 희생정신은 우리 민이 쟁취한 승리에 역력히 깃들어 있으며 사회주의를 해고라는 조중친선의 초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을 격퇴하는 전대미문의 결사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과 어깨겼고 한 전호에서 뜨거운 피와 귀중한 청춘을 아낌없이 바쳐 싸운 중국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의 공적과 영웅적 위훈을 우리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0: 조선주왕 강성입니다. 주체비업이 꾸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름없이 잘 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동당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아이들도 많습니다. 흔하 엄혹한 시련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조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정책으로 채택하는 나라. 아이들의 교복과 책가방, 학습장은 물론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것에 위대한 어머니당의 따뜻한 손길이 깃드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는 진정 아이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열화 같은 정이 펼친 사랑의 화폭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겨 사는 사랑의 품. 2026년 3월호는 소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들에게 공급할 교복을 실은 한 대의 학생 교복 수송차가 만경대 구역의 온완 소학교를 향해 달렸습니다. 대형 수송차에 실린 학생 교복은 불과 세 번. 이 소식이 지난 6월 23일 노동신문에 실렸을 때 참으로 반향이 대단했습니다. 사람들 누구나 우리 당의 후대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됐다고 격정 속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하고 싶어 만경대구역 공업상품관리소를 찾았습니다. 우리와 만난 경리 김순희 동지는
2: 며칠 전 사학교에 입학하게 될 우리들에게 교복을 공급하기 앞서 교복 입표 보기를 진행하던 중에 이상 지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보험을 잰 지 얼마 안 됐는데 세 명의 어린이가 그새 얼마나 컸는지 새 교복이 입혀보기 전에 벌써 작아졌습니다.
0: 아이들의 몸재기를 진행한 유치원 교양원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잘못이긴 한 듯 몸둘바를 몰라했고 교복을 씻건 성원들은 또 그들대로 있을 수 있는 경우를 다 타산하지 못한 것을 자책했다고 합니다. 이제 개학날까지는 불과 며칠. 평양 학생 교복 공장과 평양 학생 신발 공장, 만경대구역 공업상품관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는 세 명의 어린이들이 산뜻한 새 교복을 입고 12년째 꽃 때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한 사업이 시급히 조직됐습니다.
2: 우리는 그날 중으로 긴급조회사업을 했습니다. 학생 신발 공장과 학생 교복 공장들에 나가서 3명의

0: 강조하신 경외하는 청필성제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새기고 학생들을 위한 공급사업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도달해 나가겠습니다.
1: 취재를 마치고 만경대교육 공업상품관리소를 나서는 우리의 눈앞에 학생 교복 운반차가 안겨들었습니다. 진정 세 명의 학생들을 위해 달린 학생 교복 운반차에는 세 벌의 교복만 실려 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한없이 숭고한 후대 사랑이 실려 있었고, 온 나라 아이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것을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정책이 실려 있었습니다.
2: 학생 교복 이야기. 이는 위대한 오보의 후대 사랑 속에 새겨진 하많은 이야기들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해 지역 아이들이 특별 기빈이 된 이야기와 조제품 이야기, 그리고 민들레 학습장 이야기.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태어난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원아들의 6.1절 이야기도 있습니다.
0: 경애한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2014년 6월 1일 우리 평양 A군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는 마당으로 들어서시는 그에게 6.1절을 맞는 원아들을 찾아주시어 정말 고맙다고 존중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희 인사를 받으신 그에게서는 국제아동절을 맞는 평양 A군 원아들이 보고 싶어 왔다고, 아이들이 명절인데 자신께서 6일 오지 않으면 어디에 가겠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원아들이 오늘 국제아동절을 맞으며 진행한 유난 모임에도 참가하고 시와 구역의 최동일꾼들, 주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하루를 보냈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저희 보고를 들으신 중요한 그이께서는 유난 모임에 참가했던 운하들이 있는 유의실로 걸음을 옮기시었습니다. 이때 어느새 알았는지 운하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엎어질 듯 막 달려나왔습니다. 운하들이 노래 제1세지어를 씩씩하게 불러들었을 때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좋은데 노래만 하겠는가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몸소 가지고 오신 요구르트를 운하들에게 하나하나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를 맛있게 먹는 운하들의 모습을 한명한명 눈여겨보시면서 몸이 약한 운하들에게 꿀을 공복에 냉수에 타서 한 달만 먹이면 알도리가 있다고, 어릴 때부터 운하들에 대한 교육을 정상적으로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중요한 그이께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교양원들을 둘러보시면서 많은 운하들이 동무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당에서는 운하들을 풀꾼만큼도 부족함이 없이 키우려고 한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1: 평양 애육원 원장 최성난 동지 이야기 들을수록 가슴 젖어옵니다. 애육원의 여러 것을 돌아보시며 아이들이 명절을 잘 세고 있다니 기쁘다고, 하나같이 밝게 웃는 것을 보니 마음이 즐겁다고 환한 미소를 지으신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다음날 애여건에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화폭이 펼쳐졌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원아들에게 특별 요원회를 차려주도록 여러 차례나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해주시고 일꾼들이 직접 애여건에 나가 원아들을 기쁘게 해주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없는 특별연이었습니다. 혁신자나 공로자도 아닌 철부지 원아들을 위해 이런 연이가 펼쳐졌다는 이야기가 동서고금 그 어느 나라에 있어 보았습니까? 성령이 이것은 후대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만이 마련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특별연이었습니다. 원산 유가온 애유곤이 전하는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만 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올려주는 것입니까? 2015년 6월에 못 잊을 화폭을 돌이켜보는 원산 애유곤 원장 김경욱 동지의 목소리 뜨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0: 경영은 원수님께서는 2015년 6월 1일 우리 온아들에게 안겨줄 새집이 보고 싶으시오 준공을 앞둔 우리 원산 유가원 애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랑과 정을 담아

0: 온산유황과 온산엘곤 중공식을 할 때 중공태풍은 운하들이 은퇴하여야 한다고. 운하들이 자기가 살게 될 집에 이사하면서 중공태풍을 자기 손으로 은퇴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곳을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이 살게 될 집에 중공태풍을 끊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그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화폭이 중공식장에 펼쳐졌습니다. 새똥옷을 덥게 떨쳐입고 귀염성스러운 자그마한 손에 가위를 쥐고 중공태풍을 끊는 아이들, 어린이들의 작은 키에 높이를 맞추기 위해 호리급표 태풍을 누리고 서 있는 군인 군설자들과 육아온 애군의 일꾼들, 실로 처음 보는 이 광경, 격정 없이 대할 수 없는 이 모습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었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저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천만 부모의 사랑을 다 줘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어부의 사랑으로 온아들의 밝은 미래를 지켜주시고 활짝 뽑혀주시는 경미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음 없는 감사의 종으로 세차게 굴을 건지었습니다.
1: 예로부터 고아란 말은 덤정과 불행의 대명사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저국에는 부모 잃은 아이는 있어도 부모 없는 소름에 그늘진 아이는 없습니다. 한점 그늘 없이 씩씩하게 자라는 온아들의 행복 넘친 모습. 이는 성령, 우리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이 꽃피운 긍지 높은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금이 오르릅니다. 2023년 새해의 첫날,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참관 대표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며 저국 번영의 새로운 한해를 소년단원들의 밝은 웃음소리, 당찬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시작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성스러운 위협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참으로 크나큰 힘이고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아이들에게서 힘을 얻는 당, 바로 이것이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신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또 하나의 진모습이며, 여기에 그 어느 당도 따를 수 없는 우리 당의 강인성과 위대함, 무진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사랑의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는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그 이를 높이 모시어 내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겨 사는 사랑의 품.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방송은 12시에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 기념 공연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과 전승 73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 종대들의 기념 행진 의식이 진행된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 해상 예보. 13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고 14시에 혁명적 당 건설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오.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에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 기념 공연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과 전승 73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 종대들의 기념 행진 의식이 진행된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보도가 있고 16시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세 점하여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찾으시고 경의를 표하신 소식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승절에 점하여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찾으신 소식,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세 점하여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찾으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6시 11분에 불패의 군력을 다져주시오.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에는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 기념 공연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과 전승 73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 종대들의 기념 행진 의식이 진행된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보도. 18시에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19시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세 점하여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찾으시고 경의를 표하신 소식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승절에 점하여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찾으신 소식,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세 점하여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찾으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9시 56분에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새들은 숲으로 간다. 20시에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 기념 공연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과 전승 73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 종대들의 기념 행진 의식이 진행된 소식을 보내드리고 다음 보도. 20시 32분에는 전승 세대의 삶을 감높이 빛내주시오.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에는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 기념 공연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과 전승 73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 종대들의 기념 행진 의식이 진행된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 예보와 중기해상 예보. 22시에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 기념 공연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과 전승 73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 종대들의 기념 행진 의식이 진행된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보도가 있고 22시 28분에는 방송극을 보내드립니다. 생의 은인. 23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23시 50분에 혁명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이후에 진행할 방송 순서를 추려 살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서북해방 전쟁 승리 73돌 기념 공연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우리 조국의 강자의 불멸할 존엄과 명성을 안겨준 727에 대한 긍지 높은 추억과 전승세대의 영정신은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을 보국강병의 역사적 대업 실현으로 줄기차게 떠밀어주는 귀중한 사상정신적 자양으로 승리의 초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영룡한 전하의 조국 방위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전승의 고귀한 명예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이며 국가 부흥의 경의적인 변혁 시대를 열어나가는 계승세대의 크나큰 영예와 자부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서계. 조국해방 전쟁 승리 73돌 기념 공연이 7월 27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야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승절 경축 행사에 초대된 전쟁 러병들, 전시 공로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열화 같은 만세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우리 인민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용광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며 최대의 경의를 삼가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전승의 명절을 뜻깊게 기념하는 전쟁 로병들과 전시 공로자들, 온 나라 인민들과 전군의 장병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쟁 로병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건강 장수를 따뜻이 축원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와 전쟁 러병들에게 귀여운 어린이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올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성중앙기관 책임일꾼들, 인민군 장병들, 전승혁명사족부문 일꾼 강사들, 전쟁 영웅들의 자손들을 비롯한 평양 시민들, 형용학원 원아들, 청년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외교 사절들이 공연 관람에 초대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백승의 역사를 되새겨주고 내일의 보다 큰 승리를 확신케 하는 뜻깊은 전승절의 환희를 더해주며 서거 우리의 727 행진곡으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전시가요들과 계승의 연대들의 높이 울려 퍼진 전승 찬가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우리 국가의 위대한 전승사를 창조한 첫 세대의 조국 수호자들에게 드리는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소년 난원들과 어린이들이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열한 전하의 그날,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며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길에 승리가 있다는 투철한 형용신념을 지니고 조국의 자주권과 영예를 지켜 영영하게 싸운 전승세대의 조국 수호 형용보의 정신을 격조 높이 구가하는 전시 가요들은 전설적인 연대에 대한 경건한 추억을 불러오며 장례를 세찬 격정으로 끌게 했습니다. 전승 73돌을 맞으며 새로 창작된 노래 붉은 꽃송이는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열렬한 애국심으로 신성한 우리의 국권과 아름다운 미래를 지켜내고 필승의 원동력으로 몰려갈 백절불굴의 용정신을 창조한 전승세대의 들에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경의심의 분철이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치는 한 전어에서 우리 인민과 어깨겹고 생사를 같이하며 중국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발휘한 무비의 희생정신과 영주의 빛나는 위권을 보여주는 화면 편집물과 중국 인민 지원군 전가를 비롯한 중국 노래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수련자들은 건국 초기의 어려운 속에서도 한미원조의 기치 높이 우리 인민의 정의의 성전을 피로써 도와주고 전쟁 승리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 수호에 중대한 공헌을 한 중국인민 지원군 용사들에 대한 조선인민의 영원한 감사와 공동의 리념과 전투적 우위에 기초한 조중 진산은 위대한 전승의 역사와 더불어 불멸할 것이라는 진리를 훌륭한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보였습니다. 해방의 기쁨과 신생의 환희에 넘쳐있던 우리 인민에게 참혹한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전쟁의 3년간, 그 준엄한 1129일의 피오린 참화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을 전하는 기록 화면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이 피로써 쟁취한 우리 국가의 영광과 영예를 보다 큰 승리로 빛내고 다음 대로 굳세게 이어놓아야 할 우리 세대의 중대한 사명감을 억척의 의지로 새겨놨습니다. 전승을 안아온 성관 정신과 녹시 맹맥히 살아 고동치는 한그 뜻에 충실한 새 세대들의 영용한 복무가 계속되는 한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이 출연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승절 기념 공연은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피로써 지켜낸 우리의 사상과 제도, 승리의 고귀한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이어가며 사랑하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더 강대하고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내어갈 계승자들의 신념과 의지를 백배해 주었습니다.
1: 전승 70세돌 경축,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상징 종대들의 기념 행진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지구의 동방일각에 거연히 떠올린 영조선 영인민의 불멸할 명예와 존엄을 우리 세대의 사변적인 새 승리로 빛내어가는 한없는 근기를 안고 위대한 전승의 명절을 맞이한 감격과 환희가 온 나라에 차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지는 승리의 전통, 세기와 연대를 넘어 더욱 승마되는 불굴의 영웅정신을 역사의 화폭으로 펼치며 전승 70세돌 경축, 조국 해방전쟁 시기 상징 종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이 7월 27일 저녁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건국 2년도 안 되는 요람기의 신생국가, 장군 2년밖에 안 되는 성수한 군대가 제국주의 연합 무력과 맞서 싸워 신성한 주권을 사수하고 새로운 세계대전의 참화를 막아낸 미중여의 전설적 승리를 연년히 경축하는 커다란 자부심에 넘쳐 모여온 수도 시민들로 평양 체육관 광장과 그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혁명군가의 약동하는 선율에 맞춰 전하의 포연이 그대로 스민 그날의 군복 차림으로 백병전의 좌우기 오늘도 어려우는 보병청을 비껴든 상징 종대들이 광장으로 입장했습니다. 기념행진 의식의 서막을 열며 종합군악대가 7.27의 영광을 굳건히 지키고 영원히 빛내어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영웅적 여정을 특색 있는 대형 변화와 경쾌한 율동으로 광장에 펼쳐놓았습니다. 조선노동당 초홍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추석간에 나오시다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하고 황홀한 축포가 수도의 밤하늘에 터져 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방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선저 따뜻한 다음례를 보내셨습니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관부들,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이 전쟁노병들과 함께 추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외교사절들이 초대됐습니다. 전쟁노병들과 전시공로자들,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성중앙기관 책임 일꾼들, 인민군 장병들, 전승혁명사적 부문의 일꾼 강사들, 전쟁기용들의 자손들을 비롯한 평양시민들, 흉령학원 문화들, 청년학생들이 관람석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연설사는 지나간 역사에 대한 추억과 긍지만이 아니라 위대한 전통의 틈없는 계승과 새로운 승리의 탄생을 격려하는 이 밤의 기념행진 의식은 전승절 경축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의 행진대본은 가열한 전투포화 속을 누비온 그날의 영적 진격의 재현이며 지나온 연대들을 줄기차게 관통하고 있는 승리 전통의 산직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승세대는 오늘도 조국과 함께하는 애국적 삶의 귀감으로 후손들의 정신세계를 무한히 격양시키며 영적 투쟁과 위훈으로 떠미는 훌륭한 스승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고 하면서 그는 가장 참혹한 전쟁을 이겨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지키고 열혈의 청춘과 귀중한 모든 것을 바쳐 이 나라를 굳세게 한 위대한 연대에 드리는 감사와 공경은 영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연설사는 우리 군대는 언제나 그러하였던 것처럼 투철한 신념과 무쌍한 투쟁으로 역사에 없었던 강국시대를 제일 앞장에서 열어나갈 것이며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투쟁의 걸음마다에 재봤던 불굴의 영웅성과 계급의 사명을 당략한 계승자들의 행진은 앞으로도 연연히 계속되고 이 장엄한 흐름과 영롱한 기상은 우리 국가의 영광을 불멸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행진대군들은 값비싼 희생으로 전취한 전승의 명예를 줄기찬 계승의 억센 보험으로 이어나가며 부흥강국으로 향한 거창한 투쟁의 전위에서 더 큰 승리를 나눠올 전투적 열광에 넘쳐 만세의 함성을 터쳐 올렸습니다. 이어 행진의식 준비 검열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원수 박정천 동지가 행진 송대들을 점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박정천 원수가 전승 70세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송대들의 기념행진의식이 준비되었음을 정중히 보고드렸습니다. 행진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기념행진이 개시되었습니다. 70여 년 전 그날에 강철의 영장 김일성 장군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친위중대 상징송대가 위대한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원천이 무엇이고 필승불패로 이어지는 우리 군대의 불가항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웅변하며 선두에서 나아갔습니다. 간고처절했던 운명적인 연대에 수령옹의 전쟁의 승리도 조국의 운명도 인민의 행복과 미래도 있다는 철석의 신조를 안고 최고 사령부를 지켜 억척의 방탄적이 되었던 우리 군대의 첫 세대 칭위병들의 초상사진이 행진대고의 충성의 별무리들로 빛났습니다. 사냐엔 흙보다 탄피가 더 밟히고 보병총으로 쏘아잡은 적보다 총창으로 찔러눕힌 적이 더 많았던 가열한 3년간의 전쟁에서 미제의 악명 높은 상생사단, 정예사단들을 괴멸시킨 혁혁한 군공을 안고 전설적인 근위사단 상징종대들이 영광의 군기를 힘차게 나붓기며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위대한 전승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미훈의 자욱을 아로새긴 항일용장 건군공신들의 명함을 지닌 근위강건 제2보병사단 상징종대, 근위서울김책 제4보병사단 상징종대를 비롯한 상징종대들이 수령의 작전적 구상을 절대적인 신념과 특출한 군사적 자질로 봤던 항일벌스단 출신 지휘관들의 모습이 숭엄히 어려웠습니다. 동서고금 그 어느 군사리론에도 없는 폭창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로 조선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임을 따르는 길에서 공화국의 모든 세대들이 교본으로 새겨야 할 참다운 충

우리의 축포,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라 전승들의 밤하늘을 황홀하게 물들이는 속에 용진하는 근위 제2의례정대 상징종대, 근위 제56 김지상 영추격기 연대 상징종대에는 세계 해전사에 특기할 주문들의 기적, 월미도의 신화를 상주한 해군의 영전사들과 미제의 공중우세를 추풍낙엽으로 만든 하늘의 육한 영웅들의 위훈이 그대로 비껴 있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승세대의 영적 전투정신과 무비의 용맹, 멸적의 기상과 투지가 어려우는 근위 군기를 나붙기며 광장을 힘있게 보모하는 상징종대들의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나라의 조인,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둔 그 은덕을 눈물겹게 체감한 세대였기에 수령만세 높이 부르며 적화점과 적당크를 향해 육탄이 되어 나아갔고, 고향과 부모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원주에 대한 증오로 백번을 일떠서고 천번을 솟구쳐 올라 침략자들을 경멸한 불사신의 용사들이 근위연대 상징종대들의 포화 속의 청춘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3년간 부성없는 전구들과 후방에서 승리를 위하여 용감히 싸운 유명 무명의 영웅들의 넋이 살아높기는 내무성 상징종대와 철도병 상징종대도 불멸의 대오로 굽이쳐갔습니다. 보보종대에 이어 조국해방전쟁 시기 기계화 상징종대인 혼성기계화 마차종대, 모터지클종대가 광장에 들어섰습니다. 사상이 위대하고 전법이 위대하면 열세한 무장으로도 강적을 사성할 수 있다는 진리를 가장 중엄한 시련 속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로 실성한 위대한 연대의 위훈이 멸적의 불을 뿜던 그날의 총신과 포신들에 어려 있었습니다. 자기의 더운 피를 바쳐 전설적인 항전사를 창조하고 목숨과 맞바꾸어낸 승리로 공화국의 억척불변한 수투를 다지었으며 우리 혁명의 밝은 미래를 열어놓은 영시대의 주인공들에게 드리는 경의심이 끝없이 분출하는 광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상징종대들의 뒤를 이어 피할 바 없이 강대해진 우리 혁명 무력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과시하며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종대들이 발걸음 높이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전하의 불길 속에서 마련된 충성과 애국의 전통, 승리 전통의 줄기차고 변함없는 개성으로 주체조선의 백성사를 연연히 빛내어 나아가며 절대의 수호력으로 우리 국가의 신성한 영토와 영예, 영공을 철옹성같이 지켜선 새 세대 근위병들의 기세는 충선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군대 특유의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열렬한 애국심, 대중적 영웅주의와 불굴의 전투정신으로 강군의 개념과 승전법칙을 새롭게 정립하고 혁명무력의 절대적 위세를 명예의 절정에 올려세운 백전백승의 최정예 대호 무적강군의 대표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행진대원들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사상을 세계 최강의 절대병기들의 만장약하고 역사의 모든 연대의 영웅성을 초월하는 기적적 위훈과 새로운 승전신화로 우리 세대의 명예를 높이 떨쳐갈 철석의 맹세도 높이 경축의 광장을 활보해 갔습니다. 행진이 끝나자 격정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침략하고 경축의 축포가 황홀한 불보라로 터져오르며 전승들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높이 드시어 따뜻한 담례를 보내셨습니다. 전승 73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은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전승세대의 분열의 공적후에 미비한 승리의 기념비를 끊임없이 세우며 역사의 전무한 용성과 번영의 강국시대를 열어나갈 개성세대의 철석의 신념과 도쟁기세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0: 보도입니다. 전승 이룬 세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정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에 서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 동지의 연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로병 동지들과 전시 공로자 동지들, 평양 시민 여러분, 동지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 국가와 인민에게 전승의 영예와 존엄을 준 영웅 세대의 정신과 기상을 다시금 생생히 안아보려 합니다. 지나간 역사에 대한 추억과 긍지만이 아니라 위대한 전통의 뒤틀림없는 계승과 새로운 승리의 탄생을 격려하는 이 밤의 기념행진 의식은 전승절 경축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하의 연대를 상징하는 정대들이 승리자들의 영영한 모습을 떠올리고 정의의 군 집단들로 진화된 우리 무력의 육해공군 정대들이 계승대오를 대표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이 행진대오는 가열한 전투포화 속을 누비온 그날의 영웅적 진격의 재현이며 지나온 연대들을 줄기차게 관통하고 있는 승리 전통의 산 직관입니다. 오늘의 기념행진은 그 연대의 끓어넘친 자전의 피, 조국소의 정신이 어떻게 되어 72여 년이 흐른 지금도 식지 않고 있으며 이 땅의 모든 세대가 어떻게 전승 세대의 모습과 일치되는가를 남김없이 보여줄 것입니다. 동지들, 값비싼 희생으로 쟁취한 전승이라는 영예가 있어 자주강국의 존엄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 고귀한 승리로서 침략과 예속을 초도 용납하지 않는 자주의 역사가 굳건히 이어지고 부강과 번영의 새 리종이 세워졌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연대의 주인공들을 비로소 강국전기의 첫 페이지를 쓴 영웅들로 높이 떠받들고 영원히 강대할 우리 국가의 정신적 기주를 마련한 운인들로 길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전승세대는 오늘도 조국과 함께하는 애국적 삶의 귀감으로 후손들의 정신세계를 무한히 격앙시키며 영웅적 투쟁과 위훈으로 떠미는 훌륭한 스승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자기의 분토와 공적으로서 쟁취한 자부스러운 명함과 칭호는 많지만 가장 긍지스럽게 간주하는 것은 승리자의 후손, 영웅 조선의 아들딸이라는 부름입니다. 가장 참혹한 전쟁을 이겨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지키고 열혈의 청춘과 귀중한 모든 것을 바쳐 이 나라를 굳세게 한 위대한 세대에 드리는 감사와 공경은 영원할 것입니다. 승리한 과거도 소중하지만 오늘과 내일의 승리가 더 귀중하고 미래 앞에 지닌 책임이 더 무겁다는 자각으로 하여 새 세대 소호자들의 마음가짐과 보물은 더욱 억세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심장에 높이는 더운 피가 당과 조국을 위해 죽음도 시련도 용감히 이겨낸 세대의 뜨거운 선혈과 한 줄기로 억세게 이어져 있음을 증명하고 새 시대의 진군이 그날의 영웅정신의 숭고한 발현임을 뚜렷이 확증해가는 우리 세대는 또한 우리 후손들이 언제나 경의하고 비춰볼 위대한 역사를 계속하여 수놓아 갈 것입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의 힘은 한계가 없는 강대함이로 거듭하여 솟구치고 있으며 신성한 영토와 영해, 영공을 지켜선 절대의 수호력은 강대국의 새 높이를 시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절대 불가침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는 세력들의 행위를 절대로 방관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 억제력에 책임적이며 보다 명백한 행사로서 우리의 헌법과 주권,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것입니다. 우리 군대는 언제나 그러하였던 것처럼 투철한 신념과 무쌍한 투쟁으로 역사에 없었던 강국 시대를 제일 앞장에서 열어나갈 것입니다.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투쟁의 걸음마다에 재웠던 불굴의 영웅성과 계급의 사명을 장약한 계승자들의 행진은 앞으로도 연년이 계속될 것이며, 이 장엄한 흐름과 영영한 기상은 우리 국가의 영광을 불멸하게 할 것입니다. 모두 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명예와 존엄을 위하여, 조선인민의 복리와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신심 높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위대한 전승절 만세! 다음, 조국해방전쟁 승리 이룬 세돌 경축위원회가 27일 인민문화공전과 옥류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위원회에는 전승절 경축 행사에 참가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이 초대됐습니다.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태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무력기관 책임 일꾼들이 뜻깊은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연회장들에는 당의 령도 따라 영웅조선의 자랑스러운 승리 전통을 줄기차게 이어가며 공화국의 존엄과 영광을 만방에 떨쳐가는 크나큰 자긍심을 안고 전승의 명절을 맞이한 전체 참가자들의 기쁨과 환희가 차넘치고 있었습니다. 연회에서는 축하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들은 사랑하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영원토록 강대하고 번영해갈 억척의 초석을 마련하여 물려준 고마운 은인이고 귀중한 혁명 선배들인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에게 온 나라 인민의 경의와 존경을 담아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전면적 국가보훈의 새 시대를 과감히 열어제낀 천만 인민의 강인한 분투와 불같은 애국 열망도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위해 푸르른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이 나라 장한 아들들의 영웅적 희생성도 다름 아닌 위대한 727의 정신에서 배양되고 분출된 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했습니다. 이 땅의 후손들이 전승세대의 숭고한 사상과 정신을 굳건히 이어가기에 더더욱 승화되고 위대해지는 우리의 존엄과 승리라고 하면서 그들은 승리의 연륜이 늘어날수록 번영의 리상과 목표로 다가갈수록 항상 전승세대를 잊지 않고 위대한 연대의 그 정신과 기계로 싸워 이길 것이며 공화국의 백승의 역사와 전통은 굳건히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회 참가자들은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기치이시며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안녕을 축원하여 위대한 승리의 명절 727의 영원 불멸을 위하여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축대를 들었습니다.
1: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 따라 거창한 새 변혁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는 투쟁 여정에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을 맞이한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며 만고철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렸습니다.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아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장병들, 청소년 학생들이 다음없는 경모의 종을 표시했습니다. 탁월한 군사 사상과 비범한 영군술, 무비의 탐욕과 배짱으로 저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 주시고 저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기틀을 억척으로 다져주신 절세 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아는 군중들이 만수대 언덕에 올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당 정권 무력기관 사회단체 성주한기관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대학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됐습니다. 군중들은 주체조선의 승리 전통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공화국을 불패의 사회주의 포로로 강화 발전시켜 주신 절세 위인들의 고귀한 혁명 생애와 업적을 뜨겁게 되새겨보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국방성을 비롯한 평양시의 여러 곳에 높이 모신 절세 위인들의 동상이 기관, 기업소,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부대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장병들, 청소년 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조선혁명의 백승사를 줄기차게 이어나가시며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조언과 안녕을 굳건히 수호해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일심충성으로 받들어갈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다음,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을 맞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워 영조선, 영인민의 성스러운 전승사를 창조한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게 숭관 경의를 드렸습니다. 27일 평양시와 지방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인민군 상병들이 열사들의 동상과 열사능, 인민군 열사 추모탑, 열사묘들의 꽃송이들을 진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백절불구라는 조국수호 정신을 발휘하여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 혁명의 전치물을 목숨으로 사수하고 부강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 헌신한 열사들을 추모해서 묵상했습니다. 열사들의 감 높은 위훈을 숭엄한 마음으로 되새겨보며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당중앙의 영도 따라 전면적 국가 부흥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전승국의 불멸의 명성과 고귀한 명예를 더 높이 떨쳐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0: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저태과학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굴지의 쇳돌 생산기지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 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 여러 차례의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기세도 높이 이곳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과감한 용기와 분발력으로 계속 혁신 연속 도약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쇳돌 생산을 1.2배 이상으로 장성시키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의 일꾼들은 생산 현장마다에서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화순식 정치 사업을 공세적으로 들이대는 한편 장마철 기간에도 채굴, 운광, 선광 설비들의 정상 가동을 보장하는 데 모를 받고 생산 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굴진과 박터를 앞세울 때를 위한 당 정책을 받들고 선행 공정을 담당한 로천분광산의 광부들이 공정 간 연계를 긴밀히 하면서 철광석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광산에서는 회전식 착정기, 굴착기들을 생산 조건이 유리한 곳에 집중 배치하고 앞선 채굴 방법과 효율적인 발파 방법을 적극 활용해서 박토 처리량과 쇳돌 생산량을 다같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직장별, 교대별 사회주의 경쟁이 고조되는 속에 박토 콘비아 사업소에서 벨트 콘비아의 흐름선에 대한 정비 보수를 간주게 하고 대형 원추용 파쇄기의 가동률을 높여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철 전광을 생산하여 금속공업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 보내줄 인력 많고 이 선광 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마광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운영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제때 해결해서 일평균 수천 톤의 조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만산 대발파를 위한 준비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연합기업소의 굴진단위들에서 회전식 착정기에 의한 소규모 발파로부터 갱도 굴진에 의한 대발파로 이행하여 굴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무분 공장 등에서도 자체의 튼튼한 물질 기술적 토대에 의거해서 설비 보수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부분품들을 충분히 생산 보장함으로써 계획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 그 다음, 라오스 수상 쏜사이시 판돈이 최근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남부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방도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남부의 4개 주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농업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원료 수출로부터 가공업 발전으로 이행하며 자연에너지 개발 유형을 다그치고 주변 나라들과의 무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대학과 직업학교들에서 인재들과 기능공들을 많이 육성하며 보건 부문에서 의료 봉사의 수준을 높일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강철남, 방은봉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고성을 비롯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개였으며 그 밖의 지역에는 대체로 흐려서 북부의 여러 지역과 수원, 판교를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송화, 회창을 비롯한 서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과 라선시에서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으며 대용단, 온송을 비롯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으나 보령을 비롯한 함경북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오후 한때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겠으며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안북도와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이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중부 이남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고 일 평균 상대 습도도 70% 이상으로 높아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천리, 종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온천, 초산을 비롯한 서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삼가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바람은 오늘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2,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함경남도와 강원도에서 남서풍이 초당 1, 2, 3m로 불다가 초당 5, 2, 8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2,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며 내일은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겠으며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5도씨로서 평년보다 2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2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5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32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충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원산, 함흥,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 해산시는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청진, 라선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충성, 신의주, 해주 32도씨, 사리원 33도씨, 강계 30도씨, 원산 33도씨, 함흥 32도씨, 청진 26도씨, 해산 29도씨, 남포 31도씨, 라선 24도씨, 개성 32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신의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겠으며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청진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5도씨, 32도씨, 신의주 26도씨, 33도씨, 해주, 사리원 25도씨, 33도씨, 강계 22도씨, 32도씨, 원산 24도씨, 34도씨, 함흥 22도씨, 36도씨, 청진 22도씨, 30도씨, 해산 21도씨, 31도씨, 남포 25도씨, 32도씨, 라선 21도씨, 31도씨, 개성 25도씨, 32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2,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겠으나 밤한때 함경남도 해상에서 초당 12m 정도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황해남도 해상은 안개가 낀 후 점차 개이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0: 선수의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겠으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8월 1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3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4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0: 이 시간에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지우신 불우의 거전적 명작 대동강의 해맞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새 생활이 꽃피어나는 내 고향 내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그품 속에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한없는 긍지와 행복을 반영하여 1954년에 창작된 가요 내 고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혁명과 건설의 승패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어떻게 건설하고 그 영도적 역할을 어떻게 높여나가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 인민대중을 향도하는 위대한 당,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자랑찬 역사를 과시하듯 내조국의 하늘가에 거세차게 나부뛰는 우리의 당기. 경건이 우러를수록 우리 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고 그 불패의 위력으로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할 업적이 숭엄히 안겨옵니다. 혁명적 당 건설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오.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0: 거룩한 선함으로 빛나는 혁명적 당, 주체 혁명 위협 수행에 강유력한 상대적 역량으로 강화 발전시켜 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련이시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협은 필승불패이다를 비롯한 여러 노작들에서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실 철저히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억척의 신념과 의지가 역사의 선언으로 다시금 힘차게 울려 퍼진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를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사회과학원 연구사 덕고철남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도를 앞둔 2012년 4월 11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대표자회에서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영원한 제도 사상으로, 그리고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비범한 예지와 정립적인 사상들은 활동으로 위대한 수련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사상을 시대의 지도 사상으로 정식화하시기 위해 끝없는 노고를 기울이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벌써 당대표자 해 이전에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도 사상으로 하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이라고,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하는 우리 당의 최고 강령이라고 천명하시었습니다.
0: 우리 당을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면불위의 헌신과 노고를 바쳐오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 강령으로 선포하시고 그 기치 따라 나아가는 주체 혁명의 필승불패성을 뿌리시 천명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모든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 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 당을 영원한 수령님의 당, 장군님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고 주체 혁명의 승리를 일으켜 나가기 위한 선결 조건, 결정적 담보로 내세우셨습니다. 이렇듯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에 의해서 주체용의 혁명적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당의 령도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 주체혁명 위협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사상리론적 지침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축하시고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영도 아래 우리 당의 정치는 인민의 절대적 지지 속에 백성을 안아오는 위대한 정치로 더더욱 빛을 뿌리게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신 때로부터 96돌기의 연륜이 새겨지던 2022년 10월 17일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찾으시고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새시대 우리 당 건설 방향과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기념 강의를 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이 숭음이 오려온다고 하면서 조선혁명박물관 과장 장영숙 동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기념 강의에서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균열건설, 작품건설을 새시대 5대 당건설 방향으로 제시하시고 우리는 새시대 당건설 방향에 입각하여 당의 강화 발전을 실서 있게 추진함으로써 100년, 1000년을 담보하는 당의 면모와 기풍을 확립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로 확신성 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처럼 우리 당을 정치적으로 원숙하고 조직적으로 굳건하며 사상적으로 순결하고 균열에서 엄격하며 작품에서 건전한 당으로 건설할 때 대한 독창적인 5대 당 건설 방향을 제시하셨으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는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균열건설, 작품건설을 새시대 당건설이 5대 로선으로 책정하였습니다.
0: 작년 조선노동당을 백전백승의 향도적 역량으로 강화발전시켜 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비범한 용도가 있어 우리 당의 빛나는 역사는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창당 위협이 실현된 혁명의 성지 당 창건 사조관을 찾으시어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역사적인 연설은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80년사에 대한 긍지 높은 총화인 동시에 새시대 당 건설과 활동의 근본 원칙과 방향을 뚜렷이 명시한 강령적 지침으로 됩니다.
3: 당 창건 사조관 관장 권미림입니다. 뜻깊은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새로운 발전과 번영을 마주한 분수령에서 당 창건 요든 돌수를 맡게 되는 특별하고도 경사스러운 시각에 창당과 계승이 면대기를 돌이켜보는 것은 선열들이 시작하고 전진시킨 사회주의 위협이 종착점에 반드시 가다해야 우리 세대의 혁명적 의무와 본분에 대한 재인식, 재각성으로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의 80년사가 위대한 것은 창당 자체도 덕창 쪽이지만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사회주의 리념을 자기 기치에 뚜렷이 새기고 그것을 변함없이 고수해왔기 때문임을 밝히시고 창당이 첫 기술계에서부터 철두철미 주체사상과 자기 인민을 믿고 인민이 힘에 우거하는 자생자결로서 사회주의 건설이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여 온 우리 당 특유의 여정에 대하여서와 우리 당이 사회주의 운동 역사상 최장의 집권사를 알아새겨올 수 있은 근본 비결, 당 건설의 기본 특징, 인류 종당사에 알아새긴 특출한 공적에 대하여 론술하셨습니다. 계속하시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전면적 발전기에 우리 당이 국가 건설과 당이 강화 발전에서 전망하는 이상과 목표,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방향과 재반 원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정말이지 그날에 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강령적인 연설은 창당의 첫 기술계에서 높이 들었던 조선노동당의 숭고한 정치 리념을 100년, 1000년으로 굳건히 계승하여 우리 당이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은 가장 존엄 높은 사회주의 집권당으로서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쳐나갈 수 있는 지침을 밝힌 불멸의 혁명대강 위력한 전진이 기치로 됩니다.
0: 그렇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시오. 조선노동당은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영원히 변색을 모르는 혁명적 당, 권위 있고 전도 양양한 사회주의 집권당으로서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쳐나갈 것입니다. 혁명적 당 건설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오.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서북해방 전쟁 승리 73돌 기념 공연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우리 조국의 강자의 불멸할 존엄과 명성을 안겨준 727에 대한 긍지 높은 추억과 전승세대의 영정신은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을 보국강병의 역사적 대업 실현으로 줄기차게 떠밀어주는 귀중한 사상정신적 자양으로 승리의 초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영영한 전하의 조국 방위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전승의 고귀한 명예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이며 국가부흥의 경의적인 변혁시대를 열어나가는 계승세대의 크나큰 영예와 자부가 온 나라에 타넘치는 서계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 기념 공연이 7월 27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승절 경축행사에 초대된 전쟁 러병들, 전시 공로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열화 같은 만세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우리 인민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용광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며 최대의 경의를 삼가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전승의 명절을 뜻깊게 기념하는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 온 나라 인민들과 전군의 장병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0: 보내주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쟁도병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건강잔수를 따뜻히 축원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와 전쟁도병들에게 귀여운 어린이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올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성중앙기관 책임일꾼들, 인민군 장병들, 전승혁명사족부문 일꾼 강사들, 전쟁 영웅들의 사손들을 비롯한 평양 시민들, 혁명학원 원아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외교사절들이 공연 관람에 초대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백성의 역사를 되새겨주고 내일의 보다 큰 승리를 확신케 하는 뜻깊은 전승절의 환희를 더해주며 서곡 우리의 727, 727 행진곡으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전시가요들과 계승의 연대들의 높이 올려 퍼진 전승 찬가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우리 국가의 위대한 전승사를 창조한 첫 세대의 조국 수호자들에게 드리는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전쟁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소년단원들과 어린이들이 전쟁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열한 전화의 그날, 저곡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며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길에 승리가 있다는 투철한 혁명신념을 지니고 저곡의 자주권과 영예를 지켜 영영하게 싸운 전승세대의 저곡수호 혁명고의 정신을 격조 높이 구가하는 전시가요들은 전설적인 연대에 대한 경건한 추억을 불러오며 장례를 세찬 격정으로 끌게 했습니다. 전승 이른 세들을 맞으며 새로 창작된 노래 붉은 꽃송이는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열렬한 애국심으로 신성한 우리의 국권과 아름다운 미래를 지켜내고 필승의 원동력으로 몰려갈 백졸불굴의 용정신을 창조한 전승 세대에 드리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경의심의 분철이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치는 한 전호에서 우리 인민과 어깨 겪고 생사를 같이하며 중국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발휘한 무비의 희생정신과 영주의 빛나는 위권을 보여주는 화면 편집물과 중국 인민 지원군 전가를 비롯한 중국 노래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출연자들은 건국 초기의 어려운 속에서도 한미원조의 기치 높이 우리 인민의 정의의 성전을 피로써 도와주고 전쟁 승리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 수호에 중대한 공헌을 한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에 대한 조선인민의 영원한 감사와 공동의 리념과 전투적 우위에 기초한 조중진사는 위대한 전승의 역사와 더불어 불멸할 것이라는 진리를 훌륭한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보였습니다. 해방의 기쁨과 신생의 환희에 넘쳐있던 우리 인민에게 참혹한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전쟁의 3년간 그 존엄한 1129일의 피어린 참화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을 전하는 기록 화면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피로써 전취한 우리 국가의 영광과 영예를 보다 큰 승리로 빛내고 다음 대로 굳세게 이어놓아야 할 우리 세대의 중대한 사명감을 억척의 의지로 새겨놨습니다. 전승을 안아온 성관 정신과 녹시 맹맥히 살아 고동치는 한 그 뜻에 충실한 새 세대들의 영용한 보무가 계속되는 한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전쟁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이 출연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승절 기념 공연은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피로써 지켜낸 우리의 사상과 제도, 승리의 고귀한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이어가며 사랑하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더 강대하고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내어갈 계승자들의 신념과 의지를 백배해 주었습니다.
1: 전승 70세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지구의 동방일각에 거연히 떠올린 영조선 영인민의 불멸할 명예와 존엄을 우리 세대의 사변적인 새 승리로 빛내어가는 한없는 근기를 안고 위대한 전승의 명대를 맞이한 감격과 환희가 온 나라에 차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지는 승리의 전통, 세기와 연대를 넘어 더욱 승마되는 불굴의 영웅정신을 역사의 화폭으로 펼치며 전승 70세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이 7월 27일 저녁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건국 2년도 안 되는 요람기의 신생국가, 장군 2년밖에 안 되는 성수한 군대가 제국주의 연합 무력과 맞서 싸워 신성한 주권을 사수하고 새로운 세계대전의 참화를 막아낸 미중여의 전설적 승리를 연연히 경축하는 커다란 자부심에 넘쳐 모여온 수도 시민들로 평양체육관 광장과 그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혁명군가의 약동하는 선율에 맞춰 전하의 포연이 그대로 스민 그날의 군복차림으로 백병전의 자옥이 오늘도 어려우는 보병청을 비껴든 상징종대들이 광장으로 입장했습니다. 기념행진의식의 서막을 열며 종합군악대가 7.27의 영광을 굳건히 지키고 영원히 빛내어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영웅적 여정을 특색있는 대형 변화와 경쾌한 율동으로 광장에 펼쳐놓았습니다. 조선노동당 초홍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다 북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황홀한 축포가 수도의 밤하늘에 터져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선저 따뜻한 다음례를 보내셨습니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이 전쟁 노병들과 함께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외교사절들이 초대됐습니다.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성중앙기관 책임 일꾼들, 인민군 상병들, 전승 혁명사적 부문의 일꾼 강사들, 전쟁 영웅들의 자손들을 비롯한 평양 시민들, 혁명학원 문화들, 청년학생들이 관람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연설사는 지나간 역사에 대한 추억과 긍지만이 아니라 위대한 전통의 틈없는 계승과 새로운 승리의 탄생을 격려하는 이 밤의 기념행진 의식은 전승절 경축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의 행진대원은 가열한 전투포화 속을 누벼온 그날의 영웅적 진격의 재현이며 지나온 연대들을 줄기차게 관통하고 있는 승리 전통의 산 직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승세대는 오늘도 조국과 함께하는 애국적 삶의 귀감으로 후손들의 정신세계를 무한히 격양시키며 영적 투쟁과 위훈으로 떠미는 훌륭한 스승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고 하면서 그는 가장 참혹한 전쟁을 이겨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지키고 열혈의 청춘과 귀중한 모든 것을 바쳐 이 나라를 굳세게 한 위대한 연대에 드리는 감사와 공경은 영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우리 군대는 언제나 그러하였던 것처럼 처철한 신념과 무쌍한 투쟁으로 역사에 없었던 강국시대를 제일 앞장에서 열어나갈 것이며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투쟁의 걸음마다에 재봤던 불굴의 영웅성과 계급의 사명을 장약한 계승자들의 행진은 앞으로도 연연히 계속되고 이 장엄한 흐름과 용용한 기상은 우리 국가의 영광을 불멸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행진대분들은 값비싼 희생으로 전취한 전승의 명예를 줄기찬 계승의 억센 도움으로 이어나가며 부흥강국으로 향한 거창한 투쟁의 전위에서 더 큰 승리를 나눠올 전투적 열광에 넘쳐 만세의 함성을 터쳐올렸습니다. 이어 행진의식 준비검열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원수 박정천 동지가 행진송대들을 점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박정천 원수가 전승 이른세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송대들의 기념행진의식이 준비되었음을 정중히 보고드렸습니다. 행진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기념행진이 개시되었습니다. 70여 년 전 그날에 강철의 용장 김일성 장군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친위중대 상징송대가 위대한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원천이 무엇이고 필승불패로 이어지는 우리 군대의 불가항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웅변하며 선두에서 나아갔습니다. 간고처절했던 운명적인 연대에 수령웅의 전쟁의 승리도 조국의 운명도 인민의 행복과 미래도 있다는 설석의 신조를 안고 최고 사령부를 지켜 억척의 방탄벽이 되었던 우리 군대의 첫 세대 친위병들의 초상사진이 행진대호의 충성의 별무리들로 빛났습니다. 사냥엔 흙보다 단피가 더 밝히고 보병총으로 쏘아잡은 적보다 총창으로 찔러눕힌 적이 더 많았던 가열한 3년간의 전쟁에서 미대의 악명 높은 상승사단, 정예사단들을 괴멸시킨 혁혁한 군공을 안고 전설적인 근위사단 상징동대들이 영광의 군기를 힘차게 나붓기며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미비한 전승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미훈의 저하옥을 아로새긴 항일용장 건군공신들의 명함을 지닌 근위 강건 제2보병사단 상징동대, 근위 서울 김책 제4보병사단 상징종대를 비롯한 상징종대들이 수령의 작전적 구상을 절대적인 신념과 특출한 군사적 사질로 봤던 항일벌치산 출신 지휘관들의 모습이 숭엄히 어려웠습니다. 동서고금 그 어느 군사리론에도 없는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로 조선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임을 따르는 길에서 공화국의 모든 세대들이 교본으로 새겨야 할 참다운 충실성의 산모범을 보여준 충신중의 충신, 영중의 영웅들에게 관중들은 뜨거운 경의를 드렸습니다. 세계를 놀래오는 72시간의 기적을 안아온 서울해방작전,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이 창조된 대전해방작전, 원수들을 멸망의 함정골에 쳐넣은 1211고지 방위전투 등 조국해방전쟁의 무수한 전설적 위훈을 전하며 상징종대들이 보무당당히 행진해 나아갔습니다. 승리의 축포,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라 전승들의 밤하늘을 황홀하게 물들이는 속에 용진하는 근위 제2의례정대 상징종대, 근위 제56 김지상 영추격기 연대 상징종대에는 세계 해전사에 특기할 주문들의 기적, 월미도의 신화를 상주한 해군의 영전사들과 미제의 공중우세를 추풍낙엽으로 만든 하늘의 육한 영웅들의 위훈이 그대로 비껴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승세대의 영적 전투정신과 무비의 용맹, 멸적의 기상과 투지가 어려우는 근위 군기를 나붓기며 광장을 힘있게 보모하는 상징종대들의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나라의 조인,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둔 그 은덕을 눈물겹게 체감한 세대였기에 수령만세 높이 부르며 적화점과 적당크를 향해 육탄이 되어 나아갔고 고향과 부모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증오로 백번을 일떠서고 천번을 솟구쳐 올라 침략자들을 경멸한 불사신의 용사들이 근위연대 상징 동대들의 포화 속의 청춘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3년간 부성없는 전구들과 후방에서 승리를 위하여 용감히 싸운 유명 무명의 영웅들의 넋이 살아높기는 내무성 상징 동대와 철도병 상징 동대도

0: 자기의 더운 피를 바쳐 전설적인 항전사를 창조하고 목숨과 맞바꾸어낸 승리로 공화국의 억척불변한 후투를 다지었으며 우리 혁명의 밝은 미래를 열어놓은 영시대의 주인공들에게 드리는 경의심이 끝없이 분출하는 광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상징 종교들의 뒤를 이어 피할 바 없이 강대해진 우리 혁명 무력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과시하며 조선인민군 육체공군 종재들이 발구름 높이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전하의 불길 속에서 마련된 충성과 애국의 전통, 승리 전통의 줄기차고 변함없는 개성으로 주체조선의 백성사를 연연히 빛내어 나가며 절대의 수호력으로 우리 국가의 신성한 영토와 영예, 영공을 철옹성같이 지켜선 새 세대 근위병들의 기세는 충선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군대 특유의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열렬한 애국심, 대중적 영주의와 불굴의 전투정신으로 강군의 개념과 승전법칙을 새롭게 정립하고 혁명 무력의 절대적 위세를 명예의 절정에 올려세운 백전백승의 최정예 대호 무적강군의 대표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행진대원들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사상을 세계 최강의 절대병기들의 만장약하고 역사의 모든 연대의 영성을 초월하는 기적적 위헌과 새로운 승전신화로 우리 세대의 명예를 높이 떨쳐갈 설석의 맹세도 높이 경축의 광장을 활보해 갔습니다. 행진이 끝나자 격정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침념하고 경축의 축포가 황홀한 불보라로 터져오르며 전성들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높이 드시어 따뜻한 담례를 보내셨습니다. 전승 78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은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전승 세대의 분열의 공적후에 미비한 승리의 기념비를 끊임없이 세우며 역사의 전무한 용성과 번영의 강국시대를 열어나갈 개성세대의 철석의 신념과 도쟁기세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1: 보도입니다. 사회주의 문명의 눈부신 개화를 안아오려는 조선노동당의 견결한 혁명의지에 의해서 우리 조국당 이르는 곳마다에는 인민의 문화정서 생활에 이바지하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섰습니다. 기자와 만난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원 거윤철 동무는 갈수록 늘어나는 현대적인 문화정서 생활 거점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누리게 하시려 바치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인민사랑의 세계가 뜨겁게 안겨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문수물놀이장과 중앙동물원, 인민야외빙상장을 비롯해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문화송소 생활기지들을 다 꼽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명당자리들을 벗을 때에도 또 구원후 공장을 찾으시어도 우리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경미하는 총비서동지십니다. 하기에 풍치 수려한 능라도와 대동강 기술계 인민의 유원지들이 일도서고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에는 진달래원, 강성원과 같은 문화종소 생활 거점들이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마다에 넘쳐나는 인민들의 행복 넘친 모습을 보면서 절감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시며 인민들이 얼마나 밝게 웃는가, 인민들이 웃음소리가 얼마나 넘쳐나는가 하는 것을 국력평가의 기준으로 보시는 우리의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만이 펼치실 수 있는 인민사랑의 대화원이라는 것입니다.
1: 인민들의 웃음소리는 국력평가의 기준이라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수도뿐 아니라 전국 도처에서 새 문명 향유의 기쁨이 한껏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평양시 인민위원회 과장 전기훈 동지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바치시는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사랑은 외진 산골과 모나먼 탄광마을들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그 어디에나 가닿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 2025년 3월 언포 근로자 휴양소 신설 공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우월한 사회주의 시책의 혜택 속에 문명의 시체를 마음껏 체험하며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0: 나라의 명산, 명소들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잘 융합된 인민의 문화 휴양지와 요양소들을 현대적으로 잘 꾸리고 종합적인 봉사시설도 더 많이 갖춰줘 그곳이 곧 문화적 진보의 거점으로 근로 인민 대중의 생활 점진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3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도 경희하는 청부서동지께서는 지방의 도소재지와 농촌, 탄광마을들의 살림집을 건설하며 모든 탄광마을들을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탄광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타산을 세워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새인을 돌려며 일어나고 있는 지방발전혁명은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수도에서 살든 지방에서 살든 도시에서 살든 산골마을에서 살든 똑같이 국가의 사회주의 시책하에서 유숙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신 경애하는 청피동지께서만이 안아오실 수 있는 거창한 위협입니다.
1: 진정 인민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해 숭고한 리상과 포부가 담긴 혁명적인 노선과 정책들을 제시하시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한 길로 정력적으로 이끄시는 경의하는 청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었기에 인민의 모든 꿈과 염원은 반드시 빛나는 현실로 펼쳐질 것입니다.
2: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기적적인 청산 성과로 화답해 나선 상원의 노동계급과 천성의 애국 탄부들을 따라 배우려는 전인민적 열기가 날로 더욱 고조되고 있는 속에 류기운성 항만 수상 운수관리국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물동 수송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리국에서는 일꾼들을 남포항과 총진항을 비롯한 수송 현장들에 내려보내서 수송 조직과 지휘를 주도 세밀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관 부문 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물동량 확보 정령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상하선 작업을 비롯한 매 공정이 치차처럼 맞물리도록 적실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송 지휘 체계를 엄격히 세우는 것과 함께 진배들의 적재 능력과 기술 상태에 따라 배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화물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물동 수송을 맡은 진폐들에서는 운항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탐구 도입하는 것과 함께 예비 부속품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무사고 항해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남포항에서 물동의 상하선 작업이 빈틈없이 맞물려지도록 조직 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진항과 원산항을 비롯한 여러 항들에서도 유일 사령지휘 체계를 철저히 세워 모든 진배들의 머무름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지방인민들을 사회주의 문명의 향유자로 되게 하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황해북도에서 현대적인 수영관 건설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사립원시에 풍채 수려한 경암산 기슭에 수영을 비롯한 여러 종목의 경기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대중체육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조직정치 사업을 면밀하게 했습니다. 도예술단, 도예술선전대를 비롯한 선전선동역량이 건설장에 전개돼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는 속에 건축공사가 힘있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현장 일꾼들은 연관 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새로 일도 서는 수영관을 계절의 구애됨이 없이 운영하는 데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면서 시공 조직과 지휘를 주도 세밀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여단에서 모든 작업이 설계의 요구대로 진행되도록 공정률에 따르는 보여주기, 현장 기술학습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노력 조직을 치밀하게 해서 일정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민의 문명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창조물을 일도 세운다는 긍지를 안고 건설자들은 질 제고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수원지 시설과 배수지, 료과 못, 변전소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냈습니다. 건축공사와 구획정리 작업이 입체적으로 전개되는 데 맞게 각종 장비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노력절약형, 자재절약형 공법들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골조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2: 다음, 인디아의 아쌈주에서 최근 큰 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큰 물로 60여 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행방불명됐으며 110만여 명의 주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위의 25개 지역에서 2,100여 개의 마을과 5만 6,600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피해 지역들에서 구조 및 구제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 수리아 홈스도의 한 고속도로에서 25일 두 대의 류객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35명이 목숨을 잃고 30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주경, 현순명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이 시간에는 리츠보교홍이 쓴 시의 기초에서 창작된 가요 하나밖에 없는 저국을 위하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저국해방 전쟁 시기 피 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승리의 진격로를 개척한 리츠보교홍의 숭고한 사상정신 세계를 격동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스복 용이 쓴 시의 기초에서 창작된 가요 하나밖에 없는 저국을 위하여를 보내드렸습니다.

0: 경애하는 김정은 농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세 즈음하여 대성산 혁명열사랑을 찾으시고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농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세 즈음하여 7월 26일 대성산 혁명열사랑을 찾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위원회 성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지휘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열사릉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학되었습니다. 화한신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동지의 존함을 모신 화환이 화한신정대에 진정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예로 된 화환들이 진정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조국의 자주 독립과 주권 수호, 인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한 성업에 고귀한 생을 바친 혁명 열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열 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혈전 만리, 전하의 불길 만리를 해치며 백전백승의 전통과 역사를 창조하고 빛내어온 첫세대 혁명가들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안으시고 주작봉마루에 오르시어 전쟁 승리에 특출한 공헌을 한 김책동지, 강건동지, 최연동지의 반신상에 고송이를 진정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토사들이 지녔던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혁명 임무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 불가능을 모르는 과감한 투쟁의지는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사상정신적 특질로 승화되었으며 이는 전승세대를 우리 공화국의 가장 영웅적인 세대, 백절불굴하는 조선인민의 전형으로 떠올린 근본 바탕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개척과 개성으로 성스러운 우리 위업의 전진여정에서 7.27의 영광은 더욱 위대하고 줄기찬 배성으로 억세게 이어질 것이며 선열들의 애국의 넋이 깃든 우리 조국은 강기한 사회주의 국가로 끝없이 용성번영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대에 물려줄 고귀한 혁명정신과 투쟁전통을 창조하고 조국의 강성부흥을 위한 억년기틀을 다져준 혁명열사들이 우리의 모든 개성세대의 빛나는 삶과 투쟁의 귀감으로 굳건한 신념의 기둥으로 영생하기를 기원하시며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1: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찾으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성과 불패성의 상징인 7.27을 뜻깊게 경축하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위대한 전승의 명예와 더불어 영생의 금별로 빛나는 우리 국가의 영예로운 첫 수호자들, 고귀한 승리 전통의 창조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승 73돌세에 즈음하여 7월 26일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찾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쟁 노병들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장수를 따뜻히 축원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과 전쟁 노병, 전시 공로자들, 참전 열사 유가족들과 형령학원 문화들, 평양 시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참전 열사묘 앞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가장관의 첫 기슭에서 값비싼 선열로서 영조선의 존의를 거연히 떠올리며 조국수호의 첫 페이지를 장엄히 아로새긴 열사들의 영생을 기원하시며 추모 상징물 용들의 녹새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견의를 표하시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들을 추모하여 조포가 발사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사묘를 돌아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쟁의 포화가 묻은 그날로부터 기나긴 세월이 흘렀지만 청산 열람기의 신생 조선이 제국주의 괴수인 미제와 그 추종무리들을 상대로 한 중과부적인 열전에서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만이 아닌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결사수호한 위대한 승리는 인류 전쟁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경이적인 괴승으로 불멸의 용천기로 빛을 뿌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 땅의 평범한 군대와 인민이 열렬한 사랑과 백절불구라는 강력으로 쟁취한 727의 기적은 강국 건설의 장로에서 세대가 바뀔수록 혁명의 전치물이 늘어날수록 추호의 변색 없이 철저히 계승해 나가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 제부로 우리 혁명의 무한대한 조력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화국의 영적인 역사를 비로소 개척한 전승세대의 값높은 자존의 정신과 무비의 완강성, 고결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뜻과 의지에 충실할 때 우리의 부국강병 위협은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참가자들은 영원토록 세월의 끼가 덮이지 않을 빛나는 이름들과 모습들, 영적 삶들에 대한 뜨거운 회옥과 영생의 염원을 담아 열사들의 묘 앞에 꽃송이들을 진정했습니다. 유명무명의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들의 불멸할 전설적 공훈에 드리는 경의의 분출인 양 포탄들이 7월의 하늘가에 터져올랐습니다. 우리 민의 혁명 역사에 찬란한 금문자로 기록된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들의 영적 위엄과 불멸의 공적은 후손 만대에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0: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세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령원을 찾으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홍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세에 즈음하여 7월 26일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롱원을 찾으시고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조영원 동지, 김성남 동지, 주창일 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 동지, 국방상 노광철 동지, 국방성 고문 박정천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롱원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조각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탑에 진정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원에 안치되어 있는 모한용 동지의 묘를 찾으시어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경의를 표시하시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운명적인 연대에 우리 민의 정의의 전쟁을 피로써 도와준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의 고귀한 업과 희생정신은 우리 민이 쟁취한 승리에 역력히 깃들어 있으며 사회주의를 해고라는 조중치손의 초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을 격퇴하는 전대미문의 결사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과 어깨겼고 한 전호에서 뜨거운 피와 귀중한 총천을 아낌없이 바쳐 싸운 중국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의 공적과 영웅적 위훈을 우리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1: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혁명 무력은 변화되는 그 어떤 정세나 위협에도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용적인 전투정신과 거상한 정치도덕적 풍모로 자기의 위력을 더욱 불패의 것으로 다지면서 국가방위와 사회주의 건설의 전처선들에 억척같이 서 있습니다. 불패의 군력을 다져주시오. 위대한 혁명용도의 처식이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일꾼들에게 하신 간곡한 말씀이 세월의 언덕을 넘어 오늘도 우리 민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줍니다. 우리는 지난날 군력이 약해서 나라를 통째로 잃고 식민지 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 됐던 피눈물 나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군력이 약하면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도 지킬 수 없고 나중에는 제국주의자들의 롱락물로 희생물로 되는 것이 오늘의 오묘한 현실이며 따라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지고 나가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 자자구구 새길수록 한나라 한민족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존엄과 부흥본영이 어떻게 지켜지고 담보되는 것인가를 깊이 새겨주는 뜻깊은 가르치심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위대한 혁명용도의 날과 달들이 이 땅의 장엄이 흘렀습니까?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 회의에서 인민군대에서는 정치사상 강권화를 군건설의 제1의 전략적 과업으로 확고히 틀어지고 우리 군대를 사상의 힘과 위력으로 백승하는 혁명 강권으로 모든 장병들을 정신력의 최강자 참된 애국군인으로 억세게 결대대하여 전용하셨습니다. 모든 장병들을 정신력의 최강자 참된 애국군인. 이 고귀한 가르치심에는 우리 혁명 무력을 명실공히 주체 혁명 여부를 군력으로 굳건히 담보하는 제일 결사대로 우리 당의 억척의 취지점으로 비상이 강화해 나가시려는 절세위인의 순관 뜻이 세차게 맥박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효명한 용도가 있었기에 우리 혁명 무력은 초남무족의 혁명 강군으로 그 위용을 떨치었으며 우리의 자비적 국방력은 더욱 철통같이 장성 강화됐다고 하면서 사회과학원 연구사 덕구촐남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인민의 안녕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강의 군사력을 키운 것이야말로 우리 당의 업적 중의 업적입니다. 군력이자 국력이며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길에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이 있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지니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식 국방발전의 완벽한 지름길을 진두에서 개척하시고 강력히 인도해 주시며 우리 국가의 존엄을 온 세상에 빛내주시기 위해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었습니다. 천재적 예지와 비범특출한 용도력으로 우리 인민과 후대들이 영원히 전쟁을 모르고 맑고 푸른 하늘 아래서 자자손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최강의 국력을 마련해 주시고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 위대한 우리 국가 제일주 시대를 펼쳐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시였습니다. 용광의 군기들을 펄펄 휘날리며 나아가는 최종의 전투대오들의 늠름한 모습과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의 실체인 운건 장대한 절대병기들의 모습은 절세 위인을 높이 모시어 초나 제일 강군으로 장성강화된 우리 혁명무력이 새로운 발전 면모와 그 어느 나라도 갈수 없는 우리 국가 특유의 제일국력을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국력 강화의 대성을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터쳐 승리령명을 불러오신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령도의 사업을 우리는 삼가 더듬어 봅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가장 정확한 전략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들을 찾아 쉼없이 이어가신 놀고 험한 길들과 풍랑 사나운 백길들, 바람세찬 하늘길들에는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온옷과 심혈을 깡그리 바쳐오신 위대한 용장의 혼신의 만단 사연이 묵묵히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조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을 지켜주시려 중중척척 막아서는 시련의 천만 고비들을 불굴의 의지로 강행 돌파하여 오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눈물겨운 애국 혼신과 불함없는 공격 정신에 의해서 우리 조국은 남들이 수십 년을 두고도 이루지 못할 군사적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에 소화하신 제8기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합보고에서 제일 중대하고 전략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은 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되돌릴 수 없게 영구적으로 다진 것이라고 하시면서 국가 핵무력 정책이 전 재민의 총의를 반영한 공화국 법으로 채택된 것은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미 제국주의와 그 추종 무리들의 반공화국 책동이 끝장나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력 강화 로정은 계속될 것이라는 초강경 노선을 선포하고 우리의 핵을 놓고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흥정할 수 없게 불태의 손을 그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강해져야 한다.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힘을 키워나가는 데서 만족과 그 끝이란 있을 수 없다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화성길을 끊임없이 걷고 계시는 경야는 총비서동지이십니다. 지난 3월에 만도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하시어 함선 고분대의 전투정치 훈련 실태와 취역을 앞두고 진행 중인 함해 작전수행 능력 평가 시험 공정을 요의하시고 조선인민군 저격수의 날에 주마여 진행된 사격 경기를 관람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든지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군수 생산 실태를 요의하시고 훌륭한 권총이 개발

0: 우리 군대의 제일가는 위력과 우세는 다름 아닌 정치 사상적 중심 도덕적 우월성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신 경애하는 정필사 정치께서는 혁명 무력 용도의 전기간 모든 군인들을 당의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간직한 참단 혁명 전사로 키우기 위하여 불면불의 심혈과 러고를 바치셨습니다. 전군 김일성, 김정일 주야를 군건설의 총적 임무로 내세우시고 전군의 당의 유일적 용군 체계를 철저히 세울 때 대한 사상, 어정급 7년대 칭호장치운동의 불길 높이 인민군대를 혁명의 믿음직한 촉구대, 옥척의 지지점으로 만들 때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그이께서 제시하신 군건설 사상 리론들은 우리 군대를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투로지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민군대를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고 결심하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는 제일 강한 군대로 키우시기 위해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세교하신 군 용도의 작은 끝이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인민군 구분대들을 찾고 찾으시며 군인들에게 청진 병사의 사명과 본분, 삶의 보람과 위운에 대해 새겨주신 사실, 명사수, 명포수 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격식화, 못다기를 없애도록 하신 감동 깊은 사실들은 우리 군대가 어떻게 최종의 혁명 강군으로 자라날 수 있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올해의 3월에만도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장거리 포병 구분대의 화력타격 훈련과 포병, 땅구병 구분대들의 협동공격전술 연습을 현지에서 보아주신 것을 비롯해서 포연설인 훈련장들의 계심에서 일당백의 만능의 싸움꾼들을 육성하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 지침과 함께 군대의 각급이 당의 훈련 혁명 방침을 틀어지고 실전 환경에서의 실용적 실동 훈련을 강도 높이 다시 전개하게 되어 밝혀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제9차 대기념 율금식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의 강철의 부대들과 전군의 장병들이 휘추가는 개척로를 밟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용감히 진군할 것이며 원대한 목표를 향한 조선의 시간은 멈춤없이 흐를 것이라고 음용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우리 국가의 전엄과 능성번영을 위하여 사회주의 위협의 불패성을 위하여 당제 9차대가 이뤄준 새 시대의 투쟁으로 힘차게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종룡 휘세위 천출비인이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를 높이 모셨기에 우리 혁명 무력은 공화국을 옥척으로 또받드는 불패의 무력으로 끊임없이 장성강화 될 것입니다.
2: 불패의 분력 위에 인민의 존엄과 명예가 있다는 그침없는 신조를 지니시고 적대 세력들의 횡포한 도전과 압력에도 불함이 없이 국권수호, 자존수호, 국익수호를 위한 중대한 결단들을 단호히 내리시며 완강히 교린해 나가시는 희세의 전출명장 경애하는 김종원 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 혁명 무력의 역사, 강대한 조국의 역사는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패의 군력을 다져주시오.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서북해방전쟁 승리 70세돌 기념 공연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우리 조국의 강자의 불멸할 존엄과 명성을 안겨준 727에 대한 긍지 높은 추억과 전승세대의 영정신은 우리 민들과 인민군 상병들을 보국강병의 역사적 대업 실현으로 줄기차게 떠밀어주는 귀중한 사상정신적 자양으로 승리의 초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영롱한 전하의 조국 방위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전승의 고귀한 명예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이며 국가부흥의 경이적인 균역 시대를 열어나가는 계승세대의 크나큰 영예와 자부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서계, 조국해방전쟁 승리 70세돌 기념 공연이 7월 27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야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승절 경축행사에 초대된 전쟁 러병들, 전시 공로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열화 같은 만세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우리 인민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며 최대의 경의를 삼가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전승의 명절을 뜻깊게 기념하는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 온 나라 인민들과 전군의 장병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쟁 노병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건강 장수를 따뜻히 축원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와 전쟁 노병들에게 귀여운 어린이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올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성중앙기관 책임일꾼들, 인민군 장병들, 전승혁명사족부문 일꾼 강사들, 전쟁 영웅들의 자손들을 비롯한 평양 시민들, 혁명학원 원아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외교 사절들이 공연 관람에 초대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백승의 역사를 되새겨주고 내일의 보다 큰 승리를 확신케 하는 뜻깊은 전승절의 환희를 더해주며 서곡 우리의 727 행진곡으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전시가요들과 계승의 연대들의 높이 울려 퍼진 전승 찬가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우리 국가의 위대한 전승사를 창조한 첫 세대의 조국 수호자들에게 드리는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소년 난원들과 어린이들이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열한 전하의 그날, 저곡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며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길에 승리가 있다는 투철한 혁명신념을 지니고 저국의 자주권과 영예를 지켜 영영하게 싸운 전승세대의 저국수호 혁명고의 정신을 격조 높이 구가하는 전시가요들은 전설적인 연대에 대한 경건한 추억을 불러오며 장례를 세찬 격정으로 끌게 했습니다. 전승 70세돌을 맞으며 새로 창작된 노래 붉은 꽃송이는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열렬한 애국심으로 신성한 우리의 국권과 아름다운 미래를 지켜내고 필승의 원동력으로 몰려갈 백절필굴의 용정신을 창조한 전승세대에 드리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경의심의 분철이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치는 한 전어에서 우리 인민과 어깨 겪고 생사를 같이 하며 중국 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이 발휘한 무비의 희생정신과 영주의 빛나는 위권을 보여주는 화면 편집물과 중국 인민 지원군 전가를 비롯한 중국 노래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출연자들은 건국 초기의 어려운 속에서도 한미원조의 기치 높이 우리 인민의 전의 성전을 피로써 도와주고 전쟁 승리와 세계 평화와 안전 수호에 중대한 공헌을 한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에 대한 조선인민의 영원한 감사와 공동의 리념과 전투적 우위에 기초한 조중 진사는 위대한 전승의 역사와 더불어 불멸할 것이라는 진리를 훌륭한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보였습니다. 해방의 기쁨과 신생의 환희에 넘쳐있던 우리 인민에게 참혹한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전쟁의 3년간, 그 준엄한 1129일의 피어린 참화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을 전하는 기록 화면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피로써 전취한 우리 국가의 영광과 용애를 보다 큰 승리로 빛내고 다음 대로 굳세게 이어놓아야 할 우리 세대의 중대한 사명감을 억척의 의지로 새겨놨습니다. 전승을 안아온 순관 정신과 몫이 맹맥히 살아 고동치는 한그 뜻에 충실한 새 세대들의 영용한 복무가 계속되는 한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여 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이 출연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승절 기념 공연은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피로써 지켜낸 우리의 사상과 제도, 승리의 고귀한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이어가며 사랑하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더 강대하고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내어갈 계승자들의 신념과 의지를 백배해 주었습니다.
1: 전승 78 경축,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상징 종대들의 기념 행진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지구의 동방일각에 거연히 떠올린 영조선 영인민의 불멸할 명예와 존엄을 우리 세대의 사변적인 새 승리로 빛내어가는 한없는 근기를 안고 위대한 전승의 명대를 맞이한 감격과 환희가 온 나라에 차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지는 승리의 전통, 세기와 연대를 넘어 더욱 승화되는 불굴의 영웅정신을 역사의 화폭으로 펼치며 전승 78 경축, 조국 해방전쟁 시기 상징 종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이 7월 27일 저녁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건국 2년도 안 되는 요람기의 신생국가, 장군 2년밖에 안 되는 성수한 군대가 제국주의 연합 무력과 맞서 싸워 신성한 주권을 사수하고 새로운 세계 대전의 참화를 막아낸 미중여의 전설적 승리를 연연히 경축하는 커다란 자부심에 넘쳐 모여온 수도 시민들로 평양 체육관 광장과 그 주변은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혁명군가의 약동하는 선율에 맞춰 전하의 포견이 그대로 스민 그날의 군복차림으로 백병전의 자옥이 오늘도 어려우는 보병성을 비껴든 상징 종대들이 광장으로 입장했습니다. 기념행진 의식의 서막을 열며 종합군악대가 7.27의 영광을 굳건히 지키고 영원히 빛내어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영웅뜨기어등을 특색 있는 대형 변화와 경쾌한 율동으로 광장에 펼쳐놓았습니다. 조선노동당 초홍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다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하고 황홀한 축포가 수도의 밤하늘에 터져 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선저 따뜻한 다음례를 보내셨습니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이 전쟁 노병들과 함께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외교 사절들이 초대됐습니다.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성중앙기관 책임 일꾼들, 인민군 상병들, 전승 흉령사들 뿐인 일꾼 강사들, 전쟁 기용들의 자손들을 비롯한 평양 시민들, 흉령학원 문화들, 청년 학생들이 관람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연설사는 지나간 역사에 대한 추억과 긍지만이 아니라 위대한 전통의 틈없는 계승과 새로운 승리의 탄생을 격려하는 이 밤의 기념행진 의식은 전승절 경축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의 행진 대본은 가열한 전투포화 속을 누벼온 그날의 영웅적 진격의 재현이며 지나온 연대들을 줄기차게 관통하고 있는 승리 전통의 산직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승세대는 오늘도 조국과 함께하는 애국적 삶의 귀감으로 후손들의 정신세계를 무한히 격양시키며 영적 투쟁과 위훈으로 떠미는 훌륭한 스승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고 하면서 그는 가장 참혹한 전쟁을 이겨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지키고 열혈의 청춘과 귀중한 모든 것을 바쳐 이 나라를 굳세게 한 위대한 연대에 드리는 감사와 공경은 영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우리 군대는 언제나 그러하였던 것처럼 처철한 신념과 무쌍한 투쟁으로 역사에 없었던 강국시대를 제일 앞장에서 열어나갈 것이며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투쟁의 걸음마다에 재봤던 불굴의 영웅성과 계급의 사명을 상약한 계승자들의 행진은 앞으로도 연연히 계속되고 이 장엄한 흐름과 영롱한 기상은 우리 국가의 영광을 불멸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행진대원들은 값비싼 희생으로 전취한 전승의 명예를 줄기찬 계승의 억센 도움으로 이어나가며 부흥 강국으로 향한 거창한 투쟁의 전의에서 더 큰 승리를 나눠올 전투적 열광에 넘쳐 만세의 함성을 터쳐 올렸습니다. 이어 행진의식 준비 검열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원수 박정천 동지가 행진 종대들을 점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박정천 원수가 전승 이른세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 종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이 준비되었음을 정중히 보고드렸습니다. 행진 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기념행진이 개시되었습니다. 70여 년 전 그날에 강철의 용장 김일성 장군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친위종대 상징 종대가 위대한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원천이 무엇이고 필승불패로 이어지는 우리 군대의 불가항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웅변하며 선두에서 나아갔습니다. 간고처절했던 운명적인 연대에 수령옹의 전쟁의 승리도 조국의 운명도 인민의 행복과 미래도 있다는 설석의 신조를 안고 최고 사령부를 지켜 억척의 방탄적이 되었던 우리 군대의 첫 세대 친위병들의 초상사진이 행진대고의 충성의 별무리들로 빛났습니다. 사냐엔 흙보다 단피가 더 밟히고 보병총으로 쏘아잡은 적보다 총창으로 찔러눕힌 적이 더 많았던 가열한 3년간의 전쟁에서 미제의 악명 높은 상승사단, 정예사단들을 괴멸시킨 혁혁한 군공을 안고 전설적인 근위사단 상징종대들이 영광의 군기를 힘차게 나붙기며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위대한 전승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미훈의 자욱을 아로새긴 항일용장 건군공신들의 명함을 지닌 근위강건 제2보병사단 상징종대, 근위서울김책 제4보병사단 상징종대를 비롯한 상징종대들이 수령의 작전적 구상을 절대적인 신념과 특출한 군사적 자질로 받던 항일발치산 출신 지휘관들의 모습이 숭엄히 어려웠습니다. 동서고금 그 어느 군사리론에도 없는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로 조선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임을 따르는 길에서 공화국의 모든 세대들이 교본으로 새겨야 할 참다운 충실성의 산모범을 보여준 충신 중의 충신, 영웅 중의 영웅들에게 관종들은 뜨거운 경의를 드렸습니다. 세계를 놀려오는 72시간의 기적을 안아온 서울해방작전, 현대 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이 창조된 대전해방작전, 원수들을 멸망의 함정골에 쳐넣은 1211고지 방위전투 등 조국해방전쟁의 무수한 전설적 위훈을 전하며 상징송대들이 보무당당히 행진해 나아갔습니다. 승리의 축포,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라 전승들의 밤하늘을 황홀하게 물들이는 속에 용진하는 근위 제2의례정대 상징종대, 근위 제56 김지상 영추격지 연대 상징종대에는 세계 해전사에 특기할 주문들의 기적, 월미도의 신화를 상조한 해군의 영전사들과 미제의 공중우세를 추풍낙엽으로 만든 하늘의 육한 영웅들의 위훈이 그대로 비껴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승세대의 영적 전투정신과 무비의 용맹, 멸적의 기상과 투지가 어려우는 근위 군기를 나붙기며 광장을 힘있게 보무하는 상징종대들의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나라의 조인,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둔 그 은덕을 눈물겹게 체감한 세대였기에 수령만세 높이 부르며 적화점과 적당크를 향해 육탄이 되어 나아갔고, 고향과 부모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증오로 100번을 일떠서고 1000번을 솟구쳐 올라 침략자들을 경멸한 불사신의 용사들이 근위연대 상징종대들의 포화 속의 청순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3년간 포성없는 전구들과 후방에서 승리를 위하여 용감히 싸운 유명 무명의 영웅들의 넋이 살아높기는 내무성 상징종대와 철도병 상징종대도 불멸의 대오로 굽이쳐갔습니다. 보보종대에 이어 조국해방전쟁 시기 기계화 상징종대인 혼성기계화 마차종대, 모터지클종대가 광장에 들어섰습니다. 사상이 위대하고 전법이 위대하면 열세한 무장으로도 강적을 타승할 수 있다는 진리를 가장 중엄한 시련 속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로 실성한 위대한 연대의 위훈이 멸석의 불을 뿜던 그날의 총신과 포신들에 어려 있었습니다. 자기의 더운 피를 바쳐 전설적인 항전사를 창조하고 목숨과 맞바꾸어낸 승리로 공화국의 억척불변한 두투를 다지었으며 우리 혁명의 밝은 미래를 열어놓은 영시대의 주인공들에게 드리는 경의심이 끝없이 분출하는 광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상징종대들의 뒤를 이어 피할 바 없이 강대해진 우리 혁명 무력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과시하며 조선인민군 육체공군 종대들이 발걸음 높이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0: 일본의 대표가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행진대원들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사상을 세계 최강의 절대병기들의 만장약하고 역사의 모든 연대의 여흥성을 초월하는 기적적 위훈과 새로운 승전신화로 우리 세대의 명예를 높이 떨쳐갈 철석의 맹세도 높이 경축의 광장을 활보해 갔습니다. 행진이 끝나자 격정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침념하고 경축의 축포가 황홀한 돌보라로 터져오르며 전승들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난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높이 드시어 따뜻한 담례를 보내셨습니다. 전승 78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 종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은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전승 세대의 분열의 공적후에 미비한 승리의 기념비를 끊임없이 세우며 역사의 전무한 용성과 번영의 강국시대를 열어나갈 개성세대의 철석의 신념과 도쟁기세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1: 보도입니다.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의력사적인 당제 구차대회에 소화하신 강령적인 전련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면에서 시대 발전에 맞는 새로운 과업을 제기하고 자연개조, 인간개조, 사회개조 사업을 혁신적으로 해나갈 때 비로소 사회주의 건설에서 계속적인 전진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이 고귀한 지침은 세폭의 붉은기가 세차게 휘날릴수록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진동력이 배가 되고 조국 본영의 활로가 더 빨리 열리게 된다는 천리를 천만인민의 가슴마다에 더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3대 혁명의 기치 높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와 함께 전국의 시군들이 용을 쓰며 일어나 지방이 변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실 숭고한 뜻을 지니신 격려하는 정비서 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나날에 나라의 어느 지역 어느 단위나 3대 혁명으로 들끓게 하시려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치셨습니다. 3대 혁명으로 들끓는 공장 기업서들을 찾으실 때마다 사상교양 고점부터 먼저 들리시어 기적 창조의 비결은 대중의 사상중심력 발동에 있다고 하시며 사상사업의 멸의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사상혁명의 앞장선 단위들을 보시면 당정책이 구석구석 맥박치는 공장, 공장애가 차넘치는 공장이라는 감높은 평가도 해주시며 온 나라에 내세워주신 격려하는 정비서 동지이시였습니다.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교환 운동 등 새로운 대중운동도 발기하시고 대중의 정치의식을 제고하고 중성심과 애국의 열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신 격려하는 정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는 수천 수만의 3대 혁명 기수들을 자리우고 집단적 혁신의 불바람 속에 세기를 주름잡는 새로운 시대 속도, 새로운 시대 정신이 창조되게 한 근본 원천이었습니다. 격려하는 정비서 동지의 세련된 용도가 있어 3대 혁명의 기치 높이 혁명 진지를 튼튼히 다지며 시군 강화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역들이 나를 따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 천만인민은 사상, 기술, 문화의 세폭의 붉은기를 더 거세차게 휘날리며 당제 구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 나감으로써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앞당겨 이룩할 굳은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2: 당제 구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라군기계종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맡겨진 대상 설비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종합기업소에서는 대중의 창의 창발성에 의거해서 능률적인 지구 장비들을 적극 창안 도입하면서 대상 설비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유압기구 직장에서 공정 간 맞물림을 합리적으로 하고 부속품, 부분품들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게 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면서 일정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포향 주철 직장에서는 용의로와 전력 설비들에 대한 기술 관리를 중상화하고 유리한 생산 조건을 마련하면서 주물품 생산을 중단 없이 내밀고 있으며 일반 기계 직장에서는 각종 공구와 지구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 도입하면서 대상 설비 생산에 필요한 부분품, 부속품 생산을 적극 다그치고 있습니다. 재관, 종밀 가공 직장들에서도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1: 청진 철도국의 일꾼들과 수송전사들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물동수송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철도국에서는

0: 현실적인 수송 방안들을 세우고 지휘 방법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면서 인민경제 기간공업 부문과 중요 대상 건설장들에 필요한 물동이 신속히 수송되도록 수송 조직과 지휘를 박력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철도국의 일꾼들이 중요 역들에 나가 집중 수송 열차들의 운행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의하고 그에 맞게 기관차, 화차들의 맞물림을 치밀하게 하는 한편 기관차들의 실동률을 높이는 데 힘을 넣어서 수송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길주 철도분국에서 물동 수송 정령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기관차와 화차들의 수리 정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벌여서 수송 성과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해령 철도분국에서는 집중 수송 열차들의 운행 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신속정확히 종합하고 해당한 대책을 따라 세우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의 필요한 물동이 지체 없이 가다터록 수송 지휘를 빈틈없이 하고 있습니다. 청진청년역과 길주청년역, 언성청년역을 비롯한 많은 역들에서도 유일사령지휘체계를 엄격히 세워서 무사고 증성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 위대한 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종에 충성과 애국으로 보답해갈 온 나라 여성들의 지향과 열망이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를 계기로 비상이 승화되고 있는 속에 뉴맹중앙위원회 일꾼들이 27일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전성청년탄광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렸습니다. 뉴맹중앙위원회에서는 당이 안겨준 고귀한 용의와 믿음을 새로운 기적과 혁신 창조의 원동력으로 새겨안고 수촌축 지하 막장에서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고 있는 천성의 탄무들을 거모하기 위한 선동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준비 사업에 포물 들이었습니다.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안고 탄광을 찾은 뉴맹중앙위원회 일꾼들은 애국주의 주제의 명곡들을 비롯해서 호소성과 감화력이 큰 노래들로 경제 선동 무대를 펼쳤습니다. 중창 조국이여 번영하라, 조국과 나의 은용을 비롯한 종목들은 더 많은 석탄을 캐내서 전진하는 조국의 빛과 요를 더해주려는 일념을 안고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탄무들의 혁명적 요리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줄기찬 애국투쟁으로 석탄산을 더 높이 쌓아줄 것을 열렬히 호소하며 출연자들이 부른 노래 단부의 용의 빈이어 가리 등은 증산의 열기 더 높은 탄전에 혁신의 기상이 차 넘치게 했습니다. 뉴맹중앙위원회 일꾼들의 기백 있고 참신한 경제선동 활동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자랑찬 노력적 성과를 창조해가고 있는 천성청년 탄광 탄부들의 투쟁에 활력을 더해주었습니다.
0: 그 다음, 러시아의 페트로 파블롭스크 깜치아츠키로부터 169km 떨어진 곳에서 리히터 척도로 5.8의 지진이 관측됐다고 25일 러시아 과학원 지구물리학국 깜차트카 분국이 밝혔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61km였다고 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혜련, 리영범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위대한 소령님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ஹஜ் வந்து எங்கமான்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의하는 영쪽 김일성 김종일 노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영쪽 김일성 김종일 노동계급, 이는 일편단심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당의 령도 따라 조국 본용의 위대한 소사시를 수놓아온 나라의 맏아들, 사회주의 건설의 핵심 부대인 조선노동계급만이 지닌 값높은 호칭입니다. 오늘도 뜨겁게 오려옵니다. 2015년 10월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격서를 찾으셨던 경애하는 총비소동지의 자유로운 그 영상이, 이날 우리 힘으로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아주시면서 경애하는 총비소동식에서는 이번에 이룩된 성과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두뇌에 의거하고 노동계급의 무궁무진한 힘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동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실천으로 증명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식의 지하전동차를 새로 개발 생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어 마련해 주신 주체공업의 거대한 잠재력과 우리의 영종 노동계급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끌어번지는 불굴의 정신력이 있었기에 짧은 기간에 훌륭히 만들어낼 수 있은 데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소동치께서 이건 노동계급에게 우리식의 지하전동차를 당창건 기념일전으로 만들 때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신 때는 바로 그해 7월이었습니다.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 혁명사적 교양실 강사 김은별 동무는 경애하는 총비소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던 영광의 그 시각을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정말이지 감격도 새롭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2015년 7월 19일 우리 연합기업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삼복의 무더위가 한창일 때입니다. 그날 경애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기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잘 끓일 때 대한 가업을 제시하시고 자신께서 철도 현대화의 첫삽을 받겠다는 운정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에서 어떻게 하나 자체의 힘으로 지하전동차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세상 최대의 믿음과 사랑도 안겨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우리 노동계급을 선진적인 노동계급이라고 하는 것보다 영웅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이라고 해야 정확하다고 하시면서 철도 부문의 노동계급을 비롯한 온 나라 노동계급이 나라의 철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복찬 투쟁에서 영웅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혁명적 기상을 다시 한번 떨쳐가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0: 그토록 짧은 기간에 지하전동차를 우리식으로 개발 완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동계급은 경애하는 총비소동치께서 안겨주신 높은 민족 자존의 정신과 배짱, 영쪽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낮에 밤을 이어 생산을 다그쳐 나갔습니다. 이 나날 경애하는 총비소동치께서는 지하전동차 생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었습니다. 이렇듯 경애하는 총비소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우리의 믿어온 노동계급은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오랜 길이 걸렸다고 하는 지하전동차 개발 생산을 불과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시기의 지하전동차를 개발 생산하던 나날을 거듭하며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 부원 윤은송 동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 경애하는 총비소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을 받아안고 우리 연합기업소 안의 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식의 지하전동차 생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그때 설계일꾼들과 내는 지하전동차를 설계해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으나 무려 5천여 미나 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16만 개의 부속품들을 하나하나 깎으면서 지하 전동차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지하 전동차의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견인 전동기를 만들 때에는 수십 차례의 협의회를 진행하면서 힘찬 투쟁을 벌여 여러 대의 견인 전동기를 단 며칠 동안에 만들어냈으며 마침내 지하 전동차 불과 80여일 동안에 제작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이렇듯 경의하는 청비서동님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의 복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애로한 난관을 헤치며 우리 시계 지하 전동차를 훌륭히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0: 미식의 지하 전동차. 정녕 이것은 경량한 총기소동제의 믿음이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과 결사의 각오를 지닌 이도운 노동계급이 나온 자력갱생의 위대한 창조물인 것입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이 만들어낸 지하 전동차를 보고 또 보시며 정말 잘 만들었다고 그리도 기뻐하신 경의하는 총비소동지.
3: 김종태 전기기관사연합기업소 지배인 리윤수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우리 연합기업소 노동기업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지하전동차를 만들어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해 10월 22일 또다시 우리 기업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김종태 전기기관사연합기업소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당에서 준 과업을 수행했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뻤다고 10월 10일까지 지하전동차를 무조건 만들어내놓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느라 그동안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기술, 우리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고 자신께서 우리식의 지하전동차를 무조건 만들어내도록 한 것은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우리 힘과 기술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천리를 수입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천백마디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하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소동기께서는 오늘은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0: 진정 경의하는 청비소동씨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람과 믿음이 있어 자력자강의 선구자 새시대 천리마중신 창조자들로 옥색에 성장한 우리의 노동계급은 오늘도 더욱 용기백배하여 분발분투함으로써 전면적 국가부흥의 넓은 길을 앞장에서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위대한 힘을 낳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소동지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마다들로 더욱 옥색에 자라난 우리 노동계급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는 나라의 마다들 계급 자력자강의 힘 있는 역량으로 그 용해를 더욱 높이 떨쳐갈 것입니다.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73돌세 즈음하여 대성산 혁명열사랑을 찾으시고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73돌세 즈음하여 7월 26일 대성산 혁명열사령을 찾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위원회 성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지휘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열사령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학되었습니다. 화한 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동지의 존함을 모신 화한이 화한 진정대에 진정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한들이 진정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조국의 자주독립과 주권수호, 인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한 성업에 고귀한 생을 바친 혁명열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열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혈전 만리, 전하의 불길 만리를 해치며 백전백승의 전통과 역사를 창조하고 빛내어온 첫세대 혁명가들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나누시고 조작봉마루에 오르시어 전쟁 승리에 특출한 공헌을 한 김책동지, 강건동지, 최연동지의 반신상에 고송이를 진정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부사들이 지녔던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혁명 임무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 불가능을 모르는 과감한 투쟁 의지는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의 사상정신적 특질로 승화되었으며 이는 전승세대를 우리 공화국의 가장 영웅적인 세대, 백절불굴하는 조선인민의 전형으로 떠올린 근본 바탕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개척과 개성으로 성스러운 우리 위업의 전진 여정에서 7.27의 영광은 더욱 위대하고 줄기찬 대성으로 억세게 이어질 것이며 선열들의 애국의 넋이 깃든 우리 조국은 강기한 사회주의 국가로 끝없이 용성번영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대에 물려줄 고귀한 혁명정신과 투쟁전통을 창조하고 조국의 강성부흥을 위한 억년 기틀을 다져준 혁명열사들이 우리의 모든 계승세대의 빛나는 삶과 투쟁의 귀감으로 굳건한 신념의 기둥으로 영생하기를 기원하시며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1: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으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성과 불패성의 상징인 7.27을 뜻깊게 경축하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위대한 전승의 명예와 더불어 영생의 금별로 빛나는 우리 국가의 영예로운 첫 수호자들, 고귀한 승리 전통의 창조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승 73돌세에 즈음하여 7월 26일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쟁 노병들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그들

0: 건강과 장수를 따뜻히 축원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과 전쟁 노병, 전시 공로자들, 참전 열사 유가족들과 형용학원 문화들, 평양 시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참전 열사묘 앞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가 장관의 첫 기슭에서 값비싼 선율로서 영조선의 존의를 거연히 떠올리며 조국수호의 첫 페이지를 장엄히 아로새긴 열사들의 영생을 기원하시며 추모 상징물 영웅들의 몫에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경의를 표하시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들을 추모하여 조포가 발사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사묘를 돌아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쟁의 포화가 무진 그날로부터 기나긴 세월이 흘렀지만 청소한 요람기의 신생 조선이 제국주의 괴수인 미제와 그 추종무리들을 상대로 한 중과부적인 열전에서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만이 아닌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결사수호한 위대한 승리는 인류 전쟁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경이적인 괴승으로 불멸의 영웅전기로 빛을 뿌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 땅의 평범한 군대와 인민이 열렬한 사랑과 백절불구라는 강력으로 쟁취한 7.27의 기적은 강국 건설의 장로에서 세대가 바뀔수록 혁명의 전치물이 늘어날수록 추호의 변색 없이 철저히 계승해 나가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 제부로 우리 혁명의 무한대한 조력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화국의 영웅적인 역사를 피로써 개척한 전승세대의 값높은 자존의 정신과 무비의 완강성, 고결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뜻과 의지에 충실할 때 우리의 부국강병 위협은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참가자들은 영원토록 세월의 끼가 덮이지 않을 빛나는 이름들과 모습들, 영적 삶들에 대한 뜨거운 회옥과 영생의 염원을 담아 열사들의 묘 앞에 꽃송이들을 진정했습니다. 유명무명의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들의 불멸할 전설적 공헌에 드리는 경의의 분출인 양 축포탄들이 7월의 하늘가에 터져올랐습니다. 우리 인민의 혁명 역사에 찬란한 금문자로 기록된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들의 영적 위엄과 불멸의 공적은 후손 만대에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1: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세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령원을 찾으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홍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세에 즈음하여 7월 26일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롱원을 찾으시고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조영원 동지, 김성남 동지, 주창일 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 동지, 국방상 노광철 동지, 국방송 고문 박종천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롱원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조각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탑에 진정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원에 안치되어 있는 모한용동지의 묘를 찾으시어 고성의를 진정하시고 경의를 표시하시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운명적인 연대에 우리 민의 정의의 전쟁을 비로소 도와준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의 고귀한 덕과 희생정신은 우리 민이 쟁취한 승리에 역력히 깃들어 있으며 사회주의를 해고라는 조중친선의 초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을 격퇴하는 전대미문의 결사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과 어깨겹고 한 전호에서 뜨거운 피와 귀중한 청춘을 아낌없이 바쳐 싸운 중국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의 공적과 영웅적 위훈을 우리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0: 승리의 7.27을 노래합니다.

0: 무더위 고온 경보입니다. 내일부터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내일부터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부터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사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 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내일부터 8월 2일까지 촌내, 정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37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로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과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1: 한일용령가요 중에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한일용령 투쟁 시기에 논리 불리워진 혁명가요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문향숨 새들은 숲으로 간다. 이 시는 1954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1: 거대 거동이 점령력 고뇌를 흔드는 하늘 중천에 새들이 날아 퍼진다. 즐거움에 겨워 깃을 치며 감들아 멀리 사라지며 작별의 인사를 보내는 듯흰 가슴들을 높이 치켜들며 새들은 숲으로 간다. 얼마만이냐? 원수의 포화에 불에 탄 바닷가의 숲에서 습기탄 용광로에 부서진 돌탑에 의지하여 싸움 속에 살아온 새들아, 다시 일어선 열풍로의 훈훈한 방부제 냄새, 넋스렸던 수골관에 다시 흐르는 증기소리, 모든 것을 다시 지켜세운 군내우로 새들이 난다. 그 모진 싸움 속에서도 가슴 드놀지 않던 제철공들의 무쇠 가슴을 치며 가슴을 흔들며 우리 이 자리를 지켜 오늘을 맞는 것처럼 평화로운 저국의 하늘가에 어디로 가도 기쁘고 즐거운 바다와 산과들 그리움의 산 보금자리를 다시 찾아 새들은 숲으로 간다. 제철공들의 그 무시의 가슴을 흔들며.

지금까지 1954년에 창작된 시 새들은 숲으로 간다를 보내드렸습니다. 낭송의 공은방송은 장군난이었습니다.

서북기방 전쟁 승리 73돌 기념 공연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우리 조국의 강자의 불멸할 존엄과 명성을 안겨준 727에 대한 긍지 높은 추억과 전승세대의 영정신은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을 보국강병의 역사적 대업 실현으로 줄기차게 떠밀어주는 귀중한 사상정신적 자양으로 승리의 초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영롱한 전하의

0: 조국 방위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전승의 고귀한 명예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이며 국가부흥의 경이적인 변혁시대를 열어나가는 계승세대의 크나큰 영예와 자부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서계. 조국해방전쟁 승리 70세대를 기념 공연이 7월 27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야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승절 경축행사에 초대된 전쟁 러병들, 전시 공로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열화 같은 만세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우리 인민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며 최대의 경의를 삼가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전승의 명절을 뜻깊게 기념하는 전쟁 로병들과 전시 공로자들, 온 나라 인민들과 전군의 장병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쟁 로병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건강 장수를 따뜻이 축원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와 전쟁 러병들에게 귀여운 어린이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올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성중앙기관 책임일꾼들, 인민군 장병들, 전승혁명사족부문 일꾼 강사들, 전쟁 영웅들의 자손들을 비롯한 평양 시민들, 혁명학원 원아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외교 사절들이 공연 관람에 초대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백승의 역사를 되새겨주고 내일의 보다 큰 승리를 확신케 하는 뜻깊은 전승절의 환희를 더해주며 서거 우리의 727, 727 행진곡으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전시가요들과 계승의 연대들의 높이 울려 퍼진 전승 찬가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우리 국가의 위대한 전승사를 창조한 첫 세대의 조국 수호자들에게 드리는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전쟁 로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소년 난원들과 어린이들이 전쟁 로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열한 전화의 그날, 저곡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며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길에 승리가 있다는 투철한 혁명신념을 지니고 저국의 자주권과 영예를 지켜 영영하게 싸운 전승세대의 저국수호 혁명고의 정신을 격조 높이 구가하는 전시가요들은 전설적인 연대에 대한 경건한 추억을 불러오며 장례를 세찬 격정으로 끌게 했습니다. 전승 70세대를 맞으며 새로 창작된 노래 붉은 꽃송이는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열렬한 애국심으로 신성한 우리의 국권과 아름다운 미래를 지켜내고 필승의 원동력으로 몰려갈 백절불굴의 용정신을 창조한 전승세대의 드레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경의심의 분철이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치는 한 전호에서 우리 인민과 어깨겹고 생사를 같이하며 중국 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이 발휘한 무비의 희생정신과 영웅주의, 빛나는 위훈을 보여주는 화면 편집물과 중국 인민 지원군 전가를 비롯한 중국 노래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출연자들은 건국 초기의 어려운 속에서도 한미원조의 기치 높이 우리 인민의 정의의 성전을 피로써 도와주고 전쟁 승리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 수호에 중대한 공헌을 한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에 대한 조선인민의 영원한 감사와 공동의 리념과 전투적 우위에 기초한 조중 진산은 위대한 전승의 역사와 더불어 불멸할 것이라는 진리를 훌륭한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 보였습니다. 해방의 기쁨과 신생의 환희에 넘쳐있던 우리 인민에게 참혹한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전쟁의 3년간, 그 존엄한 1129일의 피오린 참화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을 전하는 기록 화면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비로소 전취한 우리 국가의 영광과 영예를 보다 큰 승리로 빛내고 다음 대로 굳세게 이어놓아야 할 우리 세대의 중대한 사명감을 억척의 의지로 새겨놨습니다. 전승을 안아온 성관 정신관 혹시 맹맥히 살아 고동치는 한그 뜻에 충실한 새 세대들의 영용한 복무가 계속되는 한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여 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전쟁 로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이 출연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승절 기념 공연은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피로써 지켜낸 우리의 사상과 제도, 승리의 고귀한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이어가며 사랑하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더 강대하고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내어갈 계승자들의 신념과 의지를 백배해 주었습니다.
1: 전승 일흔세돌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지구의 동방일각에 거연히 떠올린 영조선 영인민의 분열할 명예와 존엄을 우리 세대의 사변적인 새 승리로 빛내어가는 한없는 근기를 안고 위대한 전승의 명절을 맞이한 감격과 환희가 온 나라에 차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지는 승리의 전통, 세기와 연대를 넘어 더욱 승화되는 불굴의 영웅정신을 역사의 화폭으로 펼치며 전승 일흔세돌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이 7월 27일 저녁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건국 2년도 안 되는 요람기의 신생국가, 장군 2년밖에 안 되는 성수한 군대가 제국주의 연합 무력과 맞서 싸워 신성한 주권을 사수하고 새로운 세계대전의 참화를 막아낸 미중여의 전설적 승리를 연연히 경축하는 커다란 자부심에 넘쳐 모여온 수도 시민들로 평양 체육관 광장과 그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혁명군가의 약동하는 선율에 맞춰 전하의 포연이 그대로 스민 그날의 군복차림으로 백병전의 사옥이 오늘도 어려우는 보병청을 비껴든 상징종대들이 광장으로 입장했습니다. 기념행진 의식의 서막을 열며 종합군악대가 7.27의 영광을 굳건히 지키고 영원히 빛내어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영웅적 여정을 특색 있는 대형 변화와 경쾌한 율동으로 광장에 펼쳐놓았습니다. 조선노동당 초홍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하고 황홀한 축포가 수도의 밤하늘에 터져 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선저 따뜻한 다음례를 보내셨습니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이 전쟁 노병들과 함께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외교 사절들이 초대됐습니다.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성중앙기관 책임 일꾼들, 인민군 장병들, 전승 혁명사적 부문의 일꾼 강사들, 전쟁 영웅들의 자손들을 비롯한 평양 시민들, 혁명학원 문화들, 청년 학생들이 관람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연설자는 지나간 역사에 대한 추억과 긍지만이 아니라 위대한 전통의 틈없는 계승과 새로운 승리의 탄생을 격려하는 이밤의 기념행진 의식은 전승절 경축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의 행진대본은 가열한 전투포화 쪽을 누비온 그날의 영적 진격의 재현이며 지나온 연대들을 줄기차게 관통하고 있는 승리 전통의 산직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승세대는 오늘도 조국과 함께하는 애국적 삶의 귀감으로 후손들의 정신세계를 무한히 격양시키며 영적 투쟁과 위훈으로 떠미는 훌륭한 스승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고 하면서 그는 가장 참혹한 전쟁을 이겨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지키고 열혈의 청춘과 귀중한 모든 것을 바쳐 이 나라를 굳세게 한 위대한 연대에 드리는 감사와 공경은 영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우리 군대는 언제나 그러하였던 것처럼 처철한 신념과 무쌍한 투쟁으로 역사에 없었던 강국시대를 제일 앞장에서 열어나갈 것이며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투쟁의 걸음마다에 재벗던 불굴의 영성과 계급의 사명을 장약한 계승자들의 행진은 앞으로도 연연히 계속되고 이 장엄한 흐름과 영롱한 기상은 우리 국가의 영광을 불멸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행진대본들은 값비싼 희생으로 전취한 전승의 명예를 줄기찬 계승의 억센 보험으로 이어나가며 부흥 강국으로 향한 거창한 투쟁의 전위에서 더 큰 승리를 나눠올 전투적 열광에 넘쳐 만세의 함성을 터쳐올렸습니다. 이어 행진의식 준비 검열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원수 박정천 동지가 행진 송대들을 점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박정천 원수가 전승 이른세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 송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이 준비되었음을 정중히 보고드렸습니다. 행진 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기념행진이 개시되었습니다. 70여 년 전 그날에 강철의 영장 김일성 장군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친위중대 상징중대가 위대한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원천이 무엇이고 필승불패로 이어지는 우리 군대의 불가항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웅변하며 선두에서 나아갔습니다. 간고처절했던 운명적인 연대에 수령옹의 전쟁의 승리도 조국의 운명도 인민의 행복과 미래도 있다는 설석의 신조를 안고 최고 사령부를 지켜 억척의 방탄적이 되었던 우리 군대의 첫 세대 친위병들의 초상사진이 행진대고의 충성의 별무리들로 빛났습니다. 사냐엔 핵보다 탄피가 더 밝히고 보병총으로 쏘아잡은 적보다 총창으로 찔러눕힌 적이 더 많았던 가열한 3년간의 전쟁에서 미제의 악령 높은 상승사단, 정예사단들을 괴멸시킨 혁혁한 군공을 안고 전설적인 근위사단 상징종대들이 영광의 군기를 힘차게 나붓기며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미비한 전승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미훈의 자욱을 아로새긴 항일용장 건군공신들의 명함을 지닌 근위 강건 제2보병사단 상징종대, 근위 서울 김책 제4보병사단 상징종대를 비롯한 상징종대들이 수령의 작전적 구상을 절대적인 신념과 특출한 군사적 자질로 봤던 항일벌치산 출신 지휘관들의 모습이 숭엄히 어려웠습니다. 동서고금 그 어느 군사리론에도 없는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로 조선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임을 따르는 길에서 공화국의 모든 세대들이 교본으로 새겨야 할 참다운 충실성의 산모범을 보여준 충신중의 충신, 영중의 영웅들에게 관중들은 뜨거운 경의를 드렸습니다. 세계를 놀래우는 72시간의 기적을 안아온 서울 해방작전, 현대 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이 창조된 대전 해방작전, 원수들을 멸망의 함정골에 쳐넣은 1211고지 방위전투 등 조국해방전쟁의 무수한 전설적 위훈을 전하며 상징송대들이 보무당당히 행진해 나아갔습니다. 승리의 축포,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라 전승들의 담화늘을 황홀하게 물들이는 속에 용진하는 근위 제2 의례정대 상징종대, 근위 제56 김지상 영추격지 연대 상징종대에는 세계 해전사에 특기할 주문들의 기적, 월미도의 신화를 상주한 해군의 영전사들과 미제 공중우세를 추풍낙엽으로 만든 하늘의 육한 영웅들의 위훈이 그대로 비껴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승 세대의 영적 전투 정신과 무비의 용맹, 멸적의 기상과 투지가 어려우는 근위 군기를 나붙기며 광장을 힘있게 보모하는 상징종대들의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나라의 조인,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둔 그 은덕을 눈물겹게 체감한 세대였기에 수령만세 높이 부르며 적화점과 적당크를 향해 육탄이 되어 나아갔고, 고향과 부모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원주에 대한 증오로 백번을 일떠서고 천번을 솟구쳐 올라 침략자들을 경멸한 불사신의 용사들이 근위연대 상징종대들의 포화 속의 청춘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3년간 부성없는 전구들과 후방에서 승리를 위하여 용감히 싸운 유명 무명의 영웅들의 넋이 살아높기는 내무성 상징종대와 철도병 상징종대도 불멸의 대오로 굽이쳐갔습니다. 보보종대에 이어 조국해방전쟁 시기 기계화 상징종대인 혼성기계화 마차종대, 모터지클종대가 광장에 들어섰습니다. 사상이 위대하고 전법이 위대하면 열세한 무장으로도 강적을 사상할 수 있다는 진리를 가장 중엄한 시련 속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로 실증한 위대한 연대의 위훈이 멸적의 불을 뿜뜬 그날의 총신과 포신들에 어려 있었습니다. 자기의 더운 피를 바쳐 전설적인 항전사를 창조하고 목숨과 맞바꾸어낸 승리로 공화국의 억척불변한 주초를 다지었으며 우리 혁명의 밝은 미래를 열어놓은 영시대의 주인공들에게 드리는 경의심이 끝없이 분출하는 광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상징종대들의 뒤를 이어 피할 바 없이 강대해진 우리 혁명 무력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과시하며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종대들이 발걸음 높이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전하의 불길 속에서 마련된 충성과 애국의 전통, 승리 전통의 줄기차고 변함없는 개성으로 주체조선의 백성사를 연연히 빛내어 나가며 절대의 수호력으로 우리 국가의 신성한 영토와 영예, 영공을 철옹성같이 지켜선 새 세대 근위병들의 기세는 충선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군대 특유의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열렬한 애국심, 대중적 영웅주의와 불굴의 전투정신으로 강군의 개념과 승전법칙을 새롭게 정립하고 혁명무력의 절대적 위세를 명예의 절성에 올려세운 백전백승의 최정예 대호 무적강군의 대표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행진대원들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사상을 세계 최강의 절대병기들의 만장약하고 역사의 모든 연대의 영웅성을 초월하는 기적적 위훈과 새로운 승전신화로 우리 세대의 명예를 높이 떨쳐갈 철석의 맹세도 높이 경축의 광장을 활보해 갔습니다. 행진이 끝나다 격정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념하고 경축의 축포가 황홀한 불보라로 터져오르며 전승들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높이 드시어 따뜻한 담례를 보내셨습니다. 전승 73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은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전승 세대의 불멸의 공적 후에 미비한 승리의 기념비를 끊임없이 세우며 역사의 전무한 용성과 번영의 강국시대를 열어나갈 개성세대의 철석의 신념과 도쟁기세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2: 보도입니다. 사회주의 문명의 눈부신 개화를 안아오기는 조선노동당의 견결한 혁명의지에 의해서 우리 조국당 이루는 것마다 이는 이들의 문화 정수 생활에 이바지한

0: 자기의 풍치 수려한 눈화도와 대동강 기술계 인민의 유언지들이 일어서고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에는 진달래원, 강소원과 같은 문화 종소 생활 거점들이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마다에 넘쳐나는 인민들의 행복 넘친 모습을 보면서 절감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시며 인민들이 얼마나 밝게 웃는가, 인민들이 웃음소리가 얼마나 넘쳐나는가 하는 것을 국력평가의 기준으로 보시는 우리의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만이 펼치실 수 있는 인민사랑의 대화원이라는 것입니다.
1: 인민들의 웃음소리는 국력평가의 기준이라는 전세비인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수도뿐 아니라 전국 도처에서 세문영 향유의 기쁨이 한껏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평양시 인민위원회 과장 전기훈 동지는 우리 민들에게 더 문용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바치시는 격렬한 총비서 동지의 사랑은 외진 산골과 모나먼 단광 마을들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그 어디에나 가닿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2025년 3월 원포 근로자 휴양소 신설 공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격려하는 청소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우월한 사회주의 시책의 혜택 속에 문명의 실체를 마음껏 체험하며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나라의 명산, 명소들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잘 융합된 인민의 문화 휴양지와 휴양소들을 현대적으로 잘 꾸리고 종합적인 봉사시설도 더 많이 갖춰줘 그곳이 곧 문화적 진보의 거점으로 근로 인민 대중의 생활 점진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3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도 격려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지방의 도소재지와 농촌, 탄광마을들의 살림집을 건설하며 모든 탄광마을들을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탄광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타산을 세워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인을 돌려으며 일어나고 있는 지방발전혁명은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수도에서 살든 지방에서 살든 도시에서 살든 산골 마을에서 살든 똑같이 국가의 사회주의 시책 하에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신 격려하는 청비동지께서만이 알아오실 수 있는 거창한 위협입니다.
1: 진정 인민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해서 숭고한 리상과 포부가 담긴 혁명적인 노선과 정책들을 제시하시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한 길로 전격적으로 이끄시는 격렬한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셨기에 인민의 모든 꿈과 염원은 반드시 빛나는 현실로 펼쳐질 것입니다.
3: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계속적인 증산 성과로 화답해 나선 상원의 노동계급과 천성의 애국 탄부들을 따라 배우려는 전인민적 열기가 날로 더욱 고조되고 있는 속에 육해운송 항만수상운수관리국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물동수송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리국에서는 일꾼들을 남포항과 청진항을 비롯한 수송 현장들에 내려보내요 수송 조직과 지휘를 주도 세밀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관 부문 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물동량 확보 정령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상하순 작업을 비롯한 매 공정이 지차처럼 맞물리도록 적실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송 지휘 체계를 엄격히 세우는 것과 함께 짐배들의 적재 능력과 기술 상태에 따라 배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화물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물동 수송을 맡은 짐배들에서는 운항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탐구 도입하는 것과 함께 예비 부속품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무사고 항해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남포항에서 물동의 상하선 작업이 빈틈없이 맞물려지도록 조직 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진항과 원산항을 비롯한 여러 항들에서도 유일 사령 지휘 체계를 철저히 세워 모든 짐배들의 머무름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지방 이민들을 사회주의 문명의 향유자로 되게 하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황해북도에서 현대적인 수영관 건설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도예산은 사리원시의 풍치 수려한 경암산 기슭에 수영을 비롯한 여러 종목의 경기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대중체육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조직정치 사업을 면밀하게 했습니다. 도예술단, 도예술선전제를 비롯한 선전선동 역량이 건설장에 전개돼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는 속에 건축공사가 힘있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현장 일꾼들은 연관 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새로 일도서는 수영관을 계절의 구애됨이 없이 운영하는 데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

0: 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면서 시공 조직과 지휘를 주도 세밀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여단에서 모든 작업이 설계의 요구대로 진행되도록 공정별에 따른 보여주기, 현장 기술 학습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노력 조직을 치밀하게 해서 일정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문명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창조물을 일도세운다는 긍지를 안고 건설자들은 질 제고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수온지 시설과 배수지, 료과 못, 변전소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냈습니다. 건축공사와 구획 정리 작업이 리체적으로 전개되는 데 맞게 각종 장비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노력 절약형, 자재 절약형 공법들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골조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1: 다음, 모잠비크 대통령이 최근 한 회의에서 나라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풍부한 자원에 의거하여 공업화와 경제의 다각화를 추동해야 한다고 하면서 에너지 자원과 원료를 수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생산과 가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에너지 개발 이용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으며 전력 생산과 온수 하부 구조 발전, 공업 장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를 들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검용성 고정욱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내일부터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내일부터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내일부터 8월 4일까지 령송,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사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 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내일부터 8월 2일까지 촌내, 정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37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과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꼬시는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전쟁 노병들은 용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역사를 체현한 증견자들이며 위대한 수령들의 존엄과 함께 불리우는 시대를 대표하는 금은보화에도 비길 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입니다. 전쟁. 지난 세기 1950년에 이 땅에서는 참혹한 전쟁의 불길이 치솟았다. 역사에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로 기록된 조선전쟁. 참혹한 이 전쟁에서 가열한 전화의 불길 속을 뚫고 헤쳐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용시대의 주인공들. 역사가 기억하고 후대가 안고 살며 조기 자기의 청사 후의 금문자로 떠올린 공화국의 첫세대 수호자들을 우리는 전승세대라고 부른다. 전승세대의 삶을 감높이 빛내주시오. 우리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 숭고한 이상과 아름다운 희망과 포부를 지닌 열혈의 혁명가들, 전설적인 항전사를 창조하고 우리 혁명의 밝은 미래를 열어놓은 진정한 영웅, 참된 애국자들, 혁명적이고 애국적인 삶의 참된 귀감. 이 고귀한 칭호들은 우리의 전쟁 노병들을 이 땅의 모든 세대가 따라 배워야 할 귀중한 혁명 선비로 내세워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순관 혁명적 도덕의리가 비껴있는 소중한 부름들입니다. 지금도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제2차 전국 노병대회의 나날이 감회 깊이 돌이켜집니다. 전세대들이 이룩한 업적과 투쟁 정신을 후대들이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뜻깊은 전승절을 성대히 기념하도록 발기하시고 전국의 전쟁 노병 대표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전승절 경축 행사에 참가시킬 때 대한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주신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동치. 이 격동적인 소식은 온 나라를 세찬 격정으로 끌어번지게 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 59돌씨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던 그때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7.27을 승리자의 명절로 뜻깊고 성대하게 경축하여야 하겠다고, 전승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것은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용족 투쟁정신으로 새 세대들을 무장시키고 그 정신을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도록 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뜻깊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노병들이 이제는 모두 나이가 많을 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전쟁 노병들이 더 늙기 전에 그들을 만나 기념사진도 함께 찍고 국가연회도 차려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그 일을 우러르며 일꾼들은 그 한없는 사랑과 의리의 세계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께서는 전쟁 노병들을 도덕의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로 생각하며 존경하고 귀중히 여긴다고, 사회적으로 전쟁 노병들을 존대하고 잘 대우해주어 그들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라는 긍지감을 가지고 자기의 한생을 빛나게 총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시며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전쟁 노병들이 가슴에 훈장을 번쩍이며 평양으로 모여왔습니다. 정녕 숭고한 도덕의리로 전승세대의 삶을 빛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다심한 사랑을 어찌 한두 마디의 말로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그 사랑은 원수복을 입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용상을 모신 대표층에도 오려있으며 은정어린 축하연과 보통 강반을 붉게 물들인 축포야외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전쟁 노병들의 숙식 조건과 참관 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줄 때 대한 문제, 대회 기간에 생일을 맞는 대표들에게 생일상까지 마련해주고 환송도 크게 조직해줄 때 대한 문제, 집으로 돌아갈 때 안겨줄 기념품에 이르기까지 행사 준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을 일일이 가르쳐주신 우리의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십니다. 정녕 하늘도 감복할 절세위인의 숭고한 동지적 사랑 속에 전국 로병대회가 여러 차례 진행됐고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이런 숭고한 화폭들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전쟁 노병들에게 지난 조국희방 전쟁 시기에 입었던 것과 같은 군복을 해당 군종별로 해입히면 그들이 대단히 좋아할 것이라고 하시며 몸소 발기하시고 마련해주신 사랑의 군복에 깃든 사연. 가열한 조국해방 전쟁에서 승리의 날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전우들을 자나깨나 마음속으로 못니저한 노병들의 마음까지 헤아리시오. 조국해방 전쟁 참전 13회 앞에서 제4차 전국 노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던 그날의 가슴 뜨거운 화포.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김미성 동문은 전쟁 노병들을 불굴의 조국수호 정신을 창조한 귀중한 혁명 선배들로 내세워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순관 혁명적 도덕 의리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1: 전승 세대들을 혁명 선배로 높이 선대하고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다큰 사랑은 전국 노병대회들에서 하신 연설들의 구절구절에도 뜨겁게 오려있습니다. 용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역사를 채워난 중견자들, 자신들의 피와 생명을 바쳐 조선 혁명의 새로운 계승의 역사를 창조하고 백대 혁명 정신을 전 인민적인 사상 정신으로 승화시킨 자랑스러운 세대. 정말이지 이 뜻깊은 말씀들에는 주실 수 있는 감 높은 칭호와 용의를 다 안겨주시려는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순관 뜻이 오려 있습니다. 바로 이렇듯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대같은 믿음에 또받들려 오늘도 우리의 전승 세대는 이 세상 그 어느 전쟁 참전자들도 체험할 수 없고 자부할 수 없는 영광의 단상에 올라 가장 감높은 삶을 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0: 우리 숭음한 마음으로 뜨겁게 되새겨봅니다. 제6차 전국 노병대회의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의 전쟁 노병들에게 깊이 호리굽혀 인사하시며 정을 담아 축하 연설을 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따뜻하신 그 말씀을 세계 최강을 자초하는 미제와 구 추정물이 군대를 무릎 꿇게 하고 혹독한 연대와 모진 세월도 다 이겨내시던 그처럼 강인한 노병 동지들인데도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시었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마저도 머리 위에 흰 소리가 내려앉는 것을 피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니 가는 세월이 야속하고 참으로 안타깝다고 하시며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절절히 당부하신 경례하는 총비서동지. 이렇듯 무한한 존경심과 신뢰심을 나누시고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경의를 드리시는 한없이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르며 전쟁 노병들만이 아닌 온 나라 전체민이 감격의 눈물, 격정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성구역 사회구병관리서 경리 김혜정 동지는 전 사회적으로 전쟁 노병들을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며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진정을 다해 돌보아주는 기풍을 확립하도록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다심한 사랑과 운정 속에 전승세대의 불멸할 공적과 위훈은 조국 청사에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난 10일 우리 대성구역 사회구병관리소에서는 전쟁 노병들을 구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며 또 온 나라가 또받들고 존경해야 할 고마운 운인 귀중한 혁명 선배들로 내세워주시는 우리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순고한 뜻을 받들어 구유관의 전쟁 노병 동지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돌봐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하여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노병 동지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정말 피와 목숨으로 우리 조국을 지켜내고 전후 빈토에서 오늘의 토존을 다진 이런 분들이고 또 애국의 눈과 정신을 자신들이 실천 행동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준 인생의 수승들이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고여오는 지성이 정말 아무리 깊다고 해도 당에서 우리 노병 동지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사랑과 배려에 비해 볼 때 우린 아직 정말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노병 동지들을 우리 공화국의 첫 세대 수호자 용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육사를 치유한 중견자들로 내세워주시오. 그들이 당과 조국과 인민의 존경과 이런 축복 속에 노당입장하며 나라의 힘이 되고 인민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도록 대같은 운종을 베풀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런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도록 구유관의 전쟁 로빙 동지들과 용해군인 제대 군관들을 솜씨름하게 돌보며 또온 사회의 혁명적 도덕우리와 고상한 집단주의 기풍, 애국주의 정신이 더욱 차넘치도록 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 전쟁 노병들을 값높은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올려 세워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어 전쟁 노병들이 세운 위엄과 그들이 지녔던 숭고한 조국 수호 정신은 위대한 우리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 것입니다. 전승세대의 삶을 감 높이 빛내주시오.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서북해방전쟁 승리 73돌 기념 공연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우리 조국의 강자의 불멸할 존엄과 명성을 안겨준 727에 대한 긍지 높은 추억과 전승세대의 영정신은 우리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을 보국강병의 역사적 대업 실현으로 줄기차게 떠밀어주는 귀중한 사상정신적 자양으로 승리의 초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영영한 전하의 조국 방위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전승의 고귀한 명예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이며 국가 부흥의 경이적인 변혁 시대를 열어나가는 계승세대의 크나큰 영예와 자부가 온 나라에 타넘치는 서계,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 기념 공연이 7월 27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야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승절 경축행사에 초대된 전쟁 러병들, 전시 공로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열화 같은 만세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0: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우리 민의 강대성의 산증이시며 모든 승리와 용광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며 최대의 경의를 삼가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전승의 명절을 뜻깊게 기념하는 전쟁 로병들과 전시 공로자들, 온 나라 인민들과 전군의 장병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쟁 로병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건강 장수를 따뜻이 축원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와 전쟁 로병들에게 귀여운 어린이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올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과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 성 중앙기관 책임 일꾼들, 인민군 장병들, 전승혁명사족 부문 일꾼 강사들, 전쟁 영웅들의 자손들을 비롯한 평양 시민들, 혁명학원 원아들, 청년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외교 사절들이 공연 관람에 초대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백승의 역사를 되새겨주고 내일의 보다 큰 승리를 확신케 하는 뜻깊은 전승절의 환희를 더해주며 서거 우리의 727, 727 행진곡으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전시가요들과 계승의 연대들의 높이 울려 퍼진 전승 찬가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우리 국가의 위대한 전승사를 창조한 첫 세대 조국 수호자들에게 드리는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전쟁 로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소년 난원들과 어린이들이 전쟁 로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열한 존악의 그날, 저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며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길에 승리가 있다는 투철한 혁명신념을 지니고 저국의 자주권과 영예를 지켜 영영하게 싸운 전승세대의 저국수호 혁명고의 정신을 격조 높이 구가하는 전시가요들은 전설적인 연대에 대한 경건한 추억을 불러오며 장례를 세찬 격정으로 끌게 했습니다. 전승 이른 세대들을 맞으며 새로 창작된 노래 붉은 꽃송이는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열렬한 애국심으로 신성한 우리의 국권과 아름다운 미래를 지켜내고 필승의 원동력으로 몰려갈 백절불굴의 용정신을 창조한 전승 세대에 드리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경의심의 분철이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치는 한 전호에서 우리 인민과 어깨겹고 생사를 같이하며 중국 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이 발휘한 무비의 희생정신과 영주의, 빛나는 위권을 보여주는 화면 편집물과 중국인민지원군 전가를 비롯한 중국 노래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출연자들은 건국 초기의 어려운 속에서도 한미원조의 기치 높이 우리 인민의 정의의 성전을 피로써 도와주고 전쟁 승리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 수호에 중대한 공헌을 한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에 대한 조선인민의 영원한 감사와 공동의 리념과 전투적 우위에 기초한 조중 진사는 위대한 전승의 역사와 더불어 불멸할 것이라는 진리를 훌륭한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 보였습니다. 해방의 기쁨과 신생의 환희에 넘쳐있던 우리 인민에게 참혹한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전쟁의 3년간, 그 준엄한 1129일의 피어린 참화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을 전하는 기록 화면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이 피로써 전취한 우리 국가의 영광과 영예를 보다 큰 승리로 빛내고 다음 대로 굳세게 이어놓아야 할 우리 세대의 중대한 사명감을 억척의 의지로 새겨놨습니다. 전승을 안아온 성관 정신과 녹시 맹맥히 살아 고동치는 한그 뜻에 충실한 새 세대들의 영용한 법무가 계속되는 한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여 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전쟁노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이 출연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승절 기념 공연은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피로써 지켜낸 우리의 사상과 제도, 승리의 고귀한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이어가며 사랑하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더 강대하고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내어갈 계승자들의 신념과 의지를 백배해 주었습니다.
1: 전승 70세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지구의 동방일각에 거연히 떠올린 영조선 영인민의 불멸할 명예와 존엄을 우리 세대의 사변적인 새 승리로 빛내어가는 한없는 근기를 안고 위대한 전승의 명대를 맞이한 감격과 환희가 온 나라에 차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지는 승리의 전통, 세기와 연대를 넘어 더욱 승마되는 불굴의 영웅정신을 역사의 화폭으로 펼치며 전승 70세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이 7월 27일 저녁 수도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건국 2년도 안 되는 요람기의 신생국가, 장군 2년밖에 안 되는 성수한 군대가 제국주의 연합 무력과 맞서 싸워 신성한 주권을 사수하고 새로운 세계대전의 참화를 막아낸 미중여의 전설적 승리를 연연히 경축하는 커다란 자부심에 넘쳐 모여온 수도 시민들로 평양체육관 광장과 그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혁명군가의 약동하는 선율에 맞춰 전하의 포연이 그대로 스민 그날의 군복차림으로 백병전의 자옥이 오늘도 어려우는 보병청을 비껴든 상징종대들이 광장으로 입장했습니다. 기념행진의식의 서막을 열며 종합군악대가 7.27의 영광을 굳건히 지키고 영원히 빛내어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영웅적 여정을 특색있는 대형 변화와 경쾌한 율동으로 광장에 펼쳐놓았습니다. 조선노동당 초홍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다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하고 황홀한 축포가 수도의 밤하늘에 터져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선저 따뜻한 다음례를 보내셨습니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이 전쟁노병들과 함께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외교사절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전쟁노병들과 전시공로자들,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성중앙기관 책임일꾼들, 인민군 장병들, 전승혁명사적부문 일꾼 강사들, 전쟁여웅들의 자손들을 비롯한 평양시민들, 혁명학원 문화들, 청년학생들이 관람석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연설사는 지나간 역사에 대한 추억과 긍지만이 아니라 위대한 전통의 틈없는 계승과 새로운 승리의 탄생을 격려하는 이 밤의 기념행진의식은 전승절 경축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의 행진대본은 가열한 전투포화 속을 누벼온 그날의 영웅적 진격의 재현이며 지나온 연대들을 줄기차게 관통하고 있는 승리 전통의 산직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승세대는 오늘도 조국과 함께하는 애국적 삶의 귀감으로 후손들의 정신세계를 무한히 격양시키며 영적 투쟁과 위훈으로 떠미는 훌륭한 스승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고 하면서 그는 가장 참혹한 전쟁을 이겨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지키고 열혈의 청춘과 귀중한 모든 것을 바쳐 이 나라를 굳세게 한 위대한 연대에 드리는 감사와 공경은 영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연설사는 우리 군대는 언제나 그러하였던 것처럼 투철한 신념과 무쌍한 투쟁으로 역사에 없었던 강국 시대를 제일 앞장에서 열어나갈 것이며,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이 투쟁의 걸음마다에 재봤던 불굴의 영웅성과 계급의 사명을 당략한 계승자들의 행진은 앞으로도 연연히 계속되고, 이 장엄한 흐름과 영롱한 기상은 우리 국가의 영광을 불멸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행진대원들은 값비싼 희생으로 전취한 전승의 명예를 줄기찬 계승의 억센 도움으로 이어나가며 부흥 강국으로 향한 거창한 투쟁의 전위에서 더 큰 승리를 나눠올 전투적 열광에 넘쳐 만세의 함성을 터쳐 올렸습니다. 이어 행진의식 준비검열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원수 박정천 동지가 행진송대들을 점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박정천 원수가 전승 이른세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송대들의 기념행진의식이 준비되었음을 정중히 보고드렸습니다. 행진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기념행진이 개시되었습니다. 70여 년 전 그날에 강철의 용장 김일성 장군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친위종대 상징종대가 위대한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원천이 무엇이고 필승불패로 이어지는 우리 군대의 불가항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웅변하며 선두에서 나아갔습니다. 간고처절했던 운명적인 연대에 수령옹의 전쟁의 승리도 조국의 운명도 인민의 행복과 미래도 있다는 설석의 신조를 안고 최고 사령부를 지켜 억척의 방탄격이 되었던 우리 군대의 첫 세대 친위병들의 초상사진이 행진대호의 충성의 별무리들로 빛났습니다. 사냐엔 흙보다 탄피가 더 밟히고 보병총으로 쏘아잡은 적보다 총창으로 찔러눕힌 적이 더 많았던 가열한 3년간의 전쟁에서 미제의 악명높은 상승사단, 정예사단들을 괴멸시킨 혁혁한 군공을 안고 전설적인 근위사단 상징동대들이 영광의 군기를 힘차게 나붓기며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미리한 전승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미훈의 자욱을 아로새긴 항일용장 건군공신들의 명함을 지닌 근위 강건 제2보병사단 상징종대, 근위 서울 김책 제4보병사단 상징종대를 비롯한 상징종대들이 수령의 작전적 구상을 절대적인 신념과 특출한 군사적 자질로 받던 항일발치단 출신 지휘관들의 모습이 숭엄히 어려웠습니다. 동서고금 그 어느 군사리론에도 없는 폭창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로 조선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임을 따르는 길에서 공화국의 모든 세대들이 교본으로 새겨야 할 참다운 충실성의 산모범을 보여준 충신 중의 충신, 영웅 중의 영웅들에게 관중들은 뜨거운 경의를 드렸습니다. 세계를 놀래오는 72시간의 기적을 안아온 서울 해방작전,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이 창조된 대전 해방작전, 원수들을 멸망의 함정골에 쳐넣은 1211고지 방위전투 등 조국해방전쟁의 무수한 전설적 위훈을 전하며 상징종대들이 보무당당히 행진에 나아갔습니다. 승리의 축포,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라 전승들의 밤하늘을 황홀하게 물들이는 속에 용진하는 근위 제2 어뢰정대 상징종대, 근위 제56 김지상 영추격기 연대 상징종대에는 세계 해전사에 특기할 주문들의 기적, 월미도의 신화를 창조한 해군의 영웅전사들과 미제의 공중우세를 추풍낙엽으로 만든 하늘의 육한 영웅들의 위훈이 그대로 비껴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승 세대의 영적 전투정신과 무비의 용맹, 멸적의 기상과 투지가 어려우는 근위 군기를 나붓기며 광장을 힘있게 보모하는 상징종대들의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나라의 조인,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둔 그 은덕을 눈물겹게 체감한 세대였기에 수령만세 높이 부르며 적화점과 적당크를 향해 육탄이 되어 나아갔고 고향과 부모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증오로 백번을 일떠서고 천번을 솟구쳐 올라 침략자들을 경멸한 불사신의 용사들이 근위연대 상징종대들의 포화 속의 청순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3년간 부성없는 전구들과 후방에서 승리를 위하여 용감히 싸운 유명 무명의 영웅들의 넋이 살아높기는 내무성 상징종대와 철도병 상징종대도 불멸의 대오로 굽이쳐갔습니다. 보보종대에 이어 조국해방전쟁 시기 기계화 상징종대인 혼성기계화 마차종대, 모터치클종대가 광장에 들어섰습니다. 사상이 위대하고 전법이 위대하면 열세한 무장으로도 강적을 사성할 수 있다는 진리를 가장 중엄한 시련 속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로 실성한 위대한 연대의 위훈이 멸적의 불을 뿜던 그날의 총신과 포신들에 어려 있었습니다. 자기의 더운 피를 바쳐 전설적인 항전사를 창조하고 목숨과 맞바꾸어낸 승리로 공화국의 억척불변한 주초를 다지었으며 우리 혁명의 밝은 미래를 열어놓은 영시대의 주인공들에게 드리는 경의심이 끝없이 분출하는 광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상징종대들의 뒤를 이어 피할 바 없이 강대해진 우리 혁명 무력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과시하며 조선인민군 육체공군 종대들이 발걸음 높이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전하의 불길 속에서 마련된 충성과 애국의 전통, 승리 전통의 줄기차고 변함없는 개성으로 주체조선의 백성사를 연연히 빛내어 나가며 절대의 수호력으로 우리 국가의 신성한 영토와 영예, 영공을 철옹성같이 지켜선 새 세대 근위병들의 기세는 충선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군대 특유의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열렬한 애국심, 대중적 영웅주의와 불굴의 전투정신으로 강군의 개념과 승전법칙을 새롭게 정립하고 혁명 무력의 절대적 위세를 명예의 절정에 올려세운 백전백승의 최정예 대호 무적강군의 대표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행진대원들은 조선노동당의 혁명 사상을 세계 최강의 절대병기들의 만장약하고 역사의 모든 연대의 영웅성을 초월하는 기적적 위훈과 새로운 승전 신화로 우리 세대의 명예를 높이 떨쳐갈 철석의 맹세도 높이 경축의 광장을 활보해 갔습니다. 행진이 끝나자 격정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념하고 경축의 축포가 황홀한 불보라로 터져오르며 전승들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높이 드시어 따뜻한 담례를 보내셨습니다. 전승 이른세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은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전승 세대의 불멸의 공적 후에 미비한 승리의 기념비를 끊임없이 세우며 역사의 전무한 용성과 번영의 강국시대를 열어나갈 개성세대의 철석의 신념과 도쟁기세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2: 종합보도입니다. 전승 이른세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에 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 동지의 연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노병 동지들과 전시공로자 동지들, 평양시민 여러분, 동지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 국가와 인민에게 전승의 영예와 존엄을 준 영웅 세대의 정신과 기상을 다시금 생생히 안아보려 합니다. 지나간 역사에 대한 추억과 긍지만이 아니라 위대한 전통의 두툼없는 계승과 새로운 승리의 탄생을 격려하는 이 밤의 기념행진 의식은 전승절 경축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하의 연대를 상징하는 종대들이 승리자들의 영룡한 모습을 떠올리고 정예의 군 집단들로 진화된 우리 무력의 육해공군 종대들이 계승대오를 대표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0: 자주강국의 존엄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 고귀한 승리로서 침략과 예속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자주의 역사가 굳건히 이어지고 부강과 번영의 새 리정이 세워졌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연대의 주인공들을 비로소 강국 전기의 첫 페이지를 쓴 영웅들로 높이 떠받들고 영원히 강대할 우리 국가의 정신적 지주를 마련한 은인들로 길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전승세대는 오늘도 조국과 함께하는 애국적 삶의 귀감으로 후손들의 정신세계를 무한히 격앙시키며 영적 투쟁과 위운회로 떠오미는 훌륭한 스승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자기의 분투와 공적으로서 쟁취한 자부스러운 명함과 칭호는 많지만 가장 긍지스럽게 간주하는 것은 승리자의 후손 영웅조선의 아들딸이라는 부름입니다. 가장 참혹한 전쟁을 이겨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지키고 열혈의 청춘과 귀중한 모든 것을 바치어 이 나라를 굳세게 한 위대한 세대에 드리는 감사와 공경은 영원할 것입니다. 승리한 과거도 소중하지만 오늘과 내일의 승리가 더 귀중하고 미래 앞에 지닌 책임이 더 무겁다는 자각으로 하여 새 세대 수호자들의 마음가짐과 보문은 더욱 억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심장에 높디는 더운 피가 당과 조국을 위해 죽음도 시련도 용감히 이겨낸 세대의 뜨거운 선혈과 한 줄기로 억세게 이어져 있음을 증명하고 새 시대의 진군이 그날의 용정신의 숭고한 발현임을 뚜렷이 확증해가는 우리 세대는 또한 우리 후손들이 언제나 경의하고 비추어 볼 위대한 역사를 계속하여 수놓아갈 것입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의 힘은 한계가 없는 강대함으로 거듭하여 솟구치고 있으며 신성한 영토와 영의 영공을 지켜선 절대의 수호력은 강대국의 새 높이를 시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절대 불가침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는 세력들의 행위를 절대로 방관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 억제력에 책임적이며 보다 명백한 행사로서 우리의 헌법과 주권, 발전 리익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것입니다. 우리 군대는 언제나 그러하였던 것처럼 투철한 신념과 무쌍한 투쟁으로 역사에 없었던 강국시대를 제일 앞장에서 열어나갈 것입니다.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이 투쟁의 걸음마다에 재웠던 불굴의 영웅성과 계급의 사명을 장략한 계승자들의 행진은 앞으로도 연연히 계속될 것이며 이 장엄한 흐름과 영롱한 기상은 우리 국가의 영광을 불멸하게 할 것입니다. 모두 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명예와 존엄을 위하여 조선인민의 복리와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신심 높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위대한 전승절 만세!
1: 서극해방전쟁 승리 73돌 경축연회가 27일 인민문화궁전과 옥류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연회는 전승절 경축행사에 참가한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연휴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태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무력기관 책임일꾼들이 뜻깊은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연회장들에는 당의 영도 따라 영조선의 자랑스러운 승리 전통을 줄기차게 이어가며 공화국의 존엄과 영광을 만망에 떨쳐가는 크나큰 자긍심을 안고 전승의 명절을 맞이한 전체 참가자들의 기쁨과 환희가 차넘치고 있었습니다. 연회에서는 축하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들은 사랑하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영원토록 강대하고 번영해갈 옥척의 초석을 마련하여 물려준 고마운 은인이고 귀중한 혁명 선배들인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에게 온 나라 인민의 경의와 존경을 담아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전형적 국가 부흥의 새 시대를 과감히 열어제낀 천만 인민의 강인한 분투와 불같은 애국 열망도 저국의 존엄과 명예를 위해

0: 푸른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이 나라 장한 아들들의 영적 희생성도 다름 아닌 위대한 727의 정신에서 배양되고 분출된 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했습니다. 이 땅의 후손들이 전승세대의 숭고한 사상과 정신을 굳건히 이어가기에 더더욱 승화되고 위대해지는 우리의 존엄이고 승리라고 하면서 그들은 승리의 연륜이 늘어날수록 번영의 리상과 목표로 다가갈수록 항상 전승세대를 잊지 않고 위대한 연대의 그 정신과 기계로 싸워 이길 것이며 공화국의 백성의 역사와 전통은 굳건히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회 참가자들은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기체이시며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의 안녕을 축원하여 위대한 승리의 명절 727의 영원 불멸을 위하여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들었습니다.
1: 위대한 광종의 향도 따라 고청한 새 변혁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는 투쟁의 오종에서 조국해방 전쟁 승리 73돌을 맞이한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만고졸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렸습니다.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아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장병들, 청소년 학생들이 다음없는 경모의 종을 표시했습니다. 탁월한 군사 사상과 비범한 용군술,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 주시고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기틀을 옥석으로 다져주신 절세 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아는 군중들이 만수대 운덕에 올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당, 종권, 무력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대학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됐습니다. 군중들은 주체조선의 승리 전통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공화국을 불패의 사회주의 보루로 강화 발전시켜 주신 절세 위인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뜨겁게 되새겨보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과 국방성을 비롯한 평양시의 여러 곳에 높이 모신 절세 위인들의 동상에 기관, 기업소,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부대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장병들, 청소년 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조선혁명의 백승사를 줄기차게 이어나가시며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의와 안녕을 굳건히 수호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일심 충성으로 받들어갈 교리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0: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을 맞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워 영웅 조선, 영웅 인민의 성스러운 전승사를 창조한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렸습니다. 27일 평양시와 지방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인민군 장병들이 열사들의 동상과 열사릉, 인민군 열사 추모탑, 열사 묘들의 꽃송이들을 진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백졸불구라는 조국 수호정신을 발휘하여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 혁명의 존치물을 목숨으로 사수하고 부강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 헌신한 열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했습니다. 열사들의 값높은 위훈을 숭엄한 마음으로 되새겨보며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 따라 전념적 국가부흥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전승국의 불멸의 명성과 고귀한 영예를 더 높이 떨쳐갈 철속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1: 새로운 5개년기에게 첫 대과학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굴지의 샛별 생산기지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 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 여러 차례의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기세 드높이 이곳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과감한 용기와 분발력으로 계속 혁신 연속 도약해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쇳돌 생산을 1.2배 이상으로 장성시키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의 일꾼들은 생산 현장마다에서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화선식 종치 사업을 공세적으로 들이대는 한편 장마철 기간에도 채굴, 운광, 선광 설비들의 정상 가동을 보장하는 데 모를 받고 생산 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굴진과 박터를 앞세울 때 대한 당 정책을 받들고 선행 공정을 담당한 로천 분광산의 광부들이 공정 간 이원계를 긴밀히 하면서 철광석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광산에서는 회전식 착정기, 굴착기들을 생산 조건이 유리한 곳에 집중 배치하고 앞선 채굴 방법과 효율적인 발파 방법을 적극 활용해서 박터 처리량과 쇳돌 생산량을 다 같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직장별, 교대별 사회주의 경쟁이 고조되는 속에 박터 콘베아 사업소에서 빌트 콘베아의 흐름선에 대한 정비 보수를 깐지게 하고 대형 원추형 파쇄기의 가동률을 높여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철 전광을 생산해서 금속공업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 보내줄 인력 많고 이 선광 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마광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운영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제때 해결해서 일평균 수천 톤의 조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만산 대발파를 위한 준비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윤학기업소의 굴진 단위들에서 회전식 착정기에 의한 소규모 발파로부터 갱도 굴진에 의한 대발파로 이행해서 굴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무 분공장 등에서도 자체의 튼튼한 물질 기술적 토대에 의거해서 설비 보수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부분품들을 충분히 생산 보장함으로써 계획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0: 다음은 프랑스에서 올해 들어와 7월 25일까지 들불로 약 9만 8천 헥타르의 면적이 황폐화됐습니다. 이것은 들불에 의한 역대 최악의 피해라고 이 나라 당국이 밝혔습니다. 전국의 여러 곳에서 들불이 계속 타번지고 있는 속에 피해가 가장 심각한 서남부 지역에서 16만 여 명의 주민이 대피했다고 합니다. 이상 종합 보도를 마칩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내일은 7월 29일 수요일, 음력으로 6월 요류세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부의 요루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산발적으로 비와 소나기가 내렸으며 고성을 비롯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였으나 수안, 판교를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송화, 회창을 비롯한 소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으며 안전에서는 35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동해안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무더위 고온 경고입니다. 내일부터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내일부터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부터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내일부터 8월 2일까지 천내, 정총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37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내일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겠으며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안북도와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중부 이남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고 일평균 상대 습도도 70% 이상으로 높아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천내 정평을 비롯한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35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온천 초산을 비롯한 서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밤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함경남도와 강원도에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다가 초당 5 내지 8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 주로 개이겠으며, 내일은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겠으며,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2도씨로서 평년보다 2도씨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씨, 낮 최고 기온은 33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해산,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청진, 라선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평성, 신의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겠으며,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청진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5도씨, 33도씨, 신의주 26도씨, 33도씨, 해주 25도씨, 33도씨, 사리원 25도씨, 33도씨, 강계 22도씨, 32도씨, 문산 24도씨, 35도씨, 함흥 22도씨, 36도씨, 청진 22도씨, 30도씨, 해산 21도씨, 31도씨, 남포 25도씨, 33도씨, 라선 21도씨, 31도씨, 개성 25도씨, 32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낮입니다. 오늘 밤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밤한때 함경남도 해상에서 초당 12m 정도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안개가 낀후 점차 개이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조선 서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게 쓰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중기 일기 예보입니다.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7월 30일에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함경북도 내륙의 국부족 지역에서는 한때 폭우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함경북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10 내지 4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mm 미만입니다. 31일에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2 내지 5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3 내지 4도씨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로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 부문,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무더위,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7월 30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으며, 라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31일에는 평양, 해주, 사리원, 청진, 남포, 개성시에서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으며, 평성, 강계, 해산시에서는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에서 새벽부터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시에서는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라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8월 1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남포, 개성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라선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2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라선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3일과 4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이 기간에 기온이 제일 높아질 30일 낮 최고 기온은 평양, 평성, 해주, 사리원, 강계, 개성시 33도씨, 신의주, 남포시 32도씨, 원산시 34도씨, 함흥시 36도씨, 청진, 해산, 라선시 30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중기일기예보였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31일에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서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8월 1일에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일에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3일과 4일에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0: 위대한 소룡님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0: 서북지방 전쟁 승리 73돌 기념 공연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미디안 우리 조국의 강자의 불멸할 존엄과 명성을 안겨준 727에 대한 긍지 높은 추억과 전승 세대의 영정신은 우리 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을 보국강병의 역사적 대업 실현으로 줄기차게 떠밀어주는 귀중한 사상정신적 자양으로 승리의 초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영영한 전하의 조국 방위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전승의 고귀한 명예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이며 국가부흥의 경이적인 변혁 시대를 열어나가는 계승세대의 크나큰 영예와 자부가 온 나라에 타넘치는 서계 조국해방 전쟁 승리 73돌 기념 공연이 7월 27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야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승절 경축행사에 초대된 전쟁 러병들, 전시 공로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열화 같은 만세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우리 인민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용광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며 최대의 경의를 삼가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전승의 명절을 뜻깊게 기념하는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 온 나라 인민들과 전군의 장병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쟁 노병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건강 장수를 따뜻이 축원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와 전쟁 노병들에게 귀여운 어린이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올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성중앙기관 책임일꾼들, 인민군 장병들, 전승혁명사족부문 일꾼 강사들, 전쟁 영웅들의 자손들을 비롯한 평양 시민들, 혁명학원 원아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외교 사절들이 공연 관람에 초대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백승의 역사를 되새겨주고 내일의 보다 큰 승리를 확신케 하는 뜻깊은 전승절의 환희를 더해주며 서곡 우리의 727 행진곡으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전시가요들과 계승의 연대들의 높이 울려 퍼진 전승 찬가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우리 국가의 위대한 전승사를 창조한 첫 세대의 조국 수호자들에게 드리는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소년 난원들과 어린이들이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열한 전하의 그날, 저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며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길에 승리가 있다는 투철한 혁명신념을 지니고 저국의 자주권과 영예를 지켜 영영하게 싸운 전승세대의 저국수호 혁명고의 정신을 격조 높이 구가하는 전시가요들은 전설적인 연대에 대한 경건한 추억을 불러오며 장례를 세찬 격정으로 끌게 했습니다. 전승 73돌을 맞으며 새로 창작된 노래 붉은 꽃송이는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열렬한 애국심으로 신성한 우리의 국권과 아름다운 미래를 지켜내고 필승의 원동력으로 몰려갈 백절불굴의 용정신을 창조한 전승세대에 드리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경의심의 분철이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치는 한 전어에서 우리 인민과 어깨 겪고 생사를 같이하며 중국 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이 발휘한 무비의 희생정신과 영주의 빛나는 위권을 보여주는 화면 편집물과 중국 인민 지원군 전가를 비롯한 중국 노래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수련자들은 건국 초기의 어려운 속에서도 한미원조의 기치 높이 우리인민의 전의 성전을 피로써 도와주고 전쟁 승리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 수호에 중대한 공헌을 한 중국인민 지원군 용사들에 대한 조선인민의 영원한 감사와 공동의 리념과 전투적 우위에 기초한 조중 진사는 위대한 전승의 역사와 더불어 불멸할 것이라는 진리를 훌륭한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보였습니다. 해방의 기쁨과 신생의 환희에 넘쳐있던 우리인민에게 참혹한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전쟁의 3년간 그 존엄한 1129일의 피어린 참화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을 전하는 기록 화면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피로써 전취한 우리 국가의 영광과 영예를 보다 큰 승리로 빛내고 다음 대로 굳세게 이어놓아야 할 우리 세대의 중대한 사명감을 억척의 의지로 새겨놨습니다. 전승을 안아온 순관 정신관 혹시 맹맥히 살아 고동치는 한 그 뜻에 충실한 새 세대들의 영용한 법무가 계속되는 한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여 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이 출연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승절 기념 공연은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피로써 지켜낸 우리의 사상과 제도, 승리의 고귀한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이어가며 사랑하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더 강대하고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내어갈 계승자들의 신념과 의지를 백배해 주었습니다.
1: 전승 70세돌 경축, 조국 해방전쟁 시기 상징 종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지구의 동방일각에 거연히 떠올린 영조선 영인민의 불멸할 명예와 존엄을 우리 세대의 사변적인 새 승리로 빛내어가는 한없는 근기를 안고 위대한 전승의 명대를 맞이한 감격과 환희가 온 나라에 차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지는 승리의 전통, 세기와 연대를 넘어 더욱 승마되는 불굴의 영웅정신을 역사의 화폭으로 펼치며 전승 70세돌 경축, 조국 해방전쟁 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이 7월 27일 저녁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건국 2년도 안 되는 요람기의 신생국가, 장군 2년밖에 안 되는 성수한 군대가 제국주의 연합 무력과 맞서 싸워 신성한 주권을 사수하고 새로운 세계대전의 참화를 막아낸 미중여의 전설적 승리를 연연히 경축하는 커다란 자부심에 넘쳐 모여온 수도 시민들로 평양체육관 광장과 그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혁명군가의 약동하는 선율에 맞춰 전하의 포연이 그대로 스민 그날의 군복탈임으로 백병전의 자옥이 오늘도 어려우는 보병청을 비껴든 상징종대들이 광장으로 입장했습니다. 기념행진의식의 서막을 열며 종합군악대가 7.27의 영광을 굳건히 지키고 영원히 빛내어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영웅적 여정을 특색있는 대형 변화와 경쾌한 율동으로 광장에 펼쳐놓았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다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하고 황홀한 축포가 수도의 밤하늘에 터져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 따뜻한 다음례를 보내셨습니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이 전쟁 노병들과 함께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외교 사절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성중앙기관 책임 일꾼들, 인민군 상병들, 전승 흉령사적 부문의 일꾼 강사들, 전쟁 기용들의 자손들을 비롯한 평양 시민들, 흉령학원 문화들, 청년 학생들이 관람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연설사는 지나간 역사에 대한 추억과 긍지만이 아니라 위대한 전통의 틈없는 계승과 새로운 승리의 탄생을 격려하는 이 밤의 기념행진 의식은 전승절 경축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의 행진대본은 가열한 전투포화 속을 누벼온 그날의 영웅적 진격의 재현이며 지나온 연대들을 줄기차게 관통하고 있는 승리 전통의 산직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승세대는 오늘도 조국과 함께하는 애국적 삶의 귀감으로 후손들의 정신세계를 무한히 격양시키며 영적 투쟁과 위훈으로 떠미는 훌륭한 스승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고 하면서 그는 가장 참혹한 전쟁을 이겨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지키고 열혈의 청춘과 귀중한 모든 것을 바쳐 이 나라를 굳세게 한 위대한 연대에 드리는 감사와 공경은 영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연설사는 우리 군대는 언제나 그러하였던 것처럼 처철한 신념과 무쌍한 투쟁으로 역사에 없었던 강국시대를 제일 앞장에서 열어나갈 것이며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투쟁의 걸음마다에 재봤던 불굴의 영웅성과 계급의 사명을 장약한 계승자들의 행진은 앞으로도 연연히 계속되고 이 장엄한 흐름과 용용한 기상은 우리 국가의 영광을 불멸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행진대군들은 값비싼 희생으로 전취한 전승의 명예를 줄기찬 계승의 억센 보험으로 이어나가며 부흥 강국으로 향한 거창한 투쟁의 전위에서 더 큰 승리를 나눠올 전투적 열광에 넘쳐 만세의 함성을 터쳐 올렸습니다. 이어 행진의식 준비검열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원수 박정천 동지가 행진 송대들을 점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박정천 원수가 전승 이른세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 송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이 준비되었음을 정중히 보고드렸습니다. 행진 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기념행진이 개시되었습니다. 70여 년 전 그날에 강철의 영장 김일성 장군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친위중대 상징중대가 위대한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원천이 무엇이고 필승불패로 이어지는 우리 군대의 불가항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웅변하며 선두에서 나아갔습니다. 간고처절했던 운명적인 연대에 수령옹의 전쟁의 승리도 조국의 운명도 인민의 행복과 미래도 있다는 설석의 신조를 안고 최고 사령부를 지켜 억척의 방탄적이 되었던 우리 군대의 첫 세대 친위병들의 초상사진이 행진대호의 충성의 별무리들로 빛났습니다. 사냐엔 흙보다 단피가 더 밝히고 보병총으로 쏘아잡은 적보다 총창으로 찔러눕힌 적이 더 많았던 가열한 3년간의 전쟁에서 미제의 악명 높은 상승사단, 정예사단들을 괴멸시킨 혁혁한 군공을 안고 전설적인 근위사단 상징종대들이 영광의 군기를 힘차게 나붓기며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위대한 전승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미훈의 저하옥을 아로새긴 항일용장 건군공신들의 명함을 지닌 근위강건 제2보병사단 상징종대, 근위 서울 김책 제4보병사단 상징종대를 비롯한 상징종대들이 수령의 작전적 구상을 절대적인 신념과 특출한 군사적 자질로 받던 항일발치산 출신 지휘관들의 모습이 숭엄히 어려웠습니다. 동서고금 그 어느 군사리론에도 없는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로 조선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임을 따르는 길에서 공화국의 모든 세대들이 교본으로 새겨야 할 참다운 충실성의 산모범을 보여준 충신 중의 충신, 영웅 중의 영웅들에게 관종들은 뜨거운 경의를 드렸습니다. 세계를 놀려오는 72시간의 기적을 안아온 서울 해방작전, 현대 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이 창조된 대전 해방작전, 원수들을 멸망의 함정골에 쳐넣은 1211고지 방위전투 등 조국 해방전쟁의 무수한 전설적 위훈을 전하며 상징종대들이 보무당당히 행진해 나아갔습니다. 승리의 축포,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라 전승들의 밤하늘을 황홀하게 물들이는 속에 용진하는 근위 제2의례정대 상징종대, 근위 제56 김지상 영추격지 연대 상징종대에는 세계 해전사에 특기할 주문들의 기적, 월미도의 신화를 상조한 해군의 여웅전사들과 미제의 공중우세를 추풍낙엽으로 만든 하늘의 육한 여웅들의 위훈이 그대로 비껴 있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승세대의 영적 전투정신과 무비의 용맹, 멸적의 기상과 투지가 어려우는 근위 군기를 나붙기며 광장을 힘있게 보모하는 상징종대들의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나라의 조인,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그 은덕을 눈물겹게 체감한 세대였기에 수령만세 높이 부르며 적화점과 적당크를 향해 육탄이 되어 나아갔고, 고향과 부모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원주에 대한 증오로 100번을 일떠서고 1000번을 솟구쳐 올라 침략자들을 경멸한 불사신의 용사들이 근위연대 상징종대들의 포화 속의 청순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3년간 부성없는 전구들과 후방에서 승리를 위하여 용감히 싸운 유명 무명의 여웅들의 넋이 살아높기는 내무성 상징종대와 철도병 상징종대도 불멸의 대오로 굽이쳐갔습니다. 도보종대에 이어 조국해방전쟁 시기 기계화 상징종대인 혼성기계화 마차종대, 모터지클종대가 광장에 들어섰습니다. 사상이 위대하고 전법이 위대하면 열세한 무장으로도 강적을 타성할 수 있다는 진리를 가장 중후한 시련 속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로 실성한 위대한 연대의 위훈이 멸적의 불을 뿜던 그날의 총신과 포신들의 어려 있었습니다. 자기의 더운 피를 바쳐 전설적인 항전사를 창조하고 목숨과 맞바꾸어낸 승리로 공화국의 억척불변한 주초를 다지었으며 우리 혁명의 밝은 미래를 열어놓은 영시대의 주인공들에게 드리는 경의심이 끝없이 분출하는 광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상징종대들의 뒤를 이어 피할 바 없이 강대해진 우리 혁명 무력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과시하며 조선인민군 육체공군 종대들이 발걸음 높이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전하의 불길 속에서 마련된 충성과 애국의 전통, 승리 전통의 줄기차고 변함없는 개성으로 주체조선의 백성사를 연연히 빛내어 나가며 절대의 수호력으로 우리 국가의 신성한 영토와 영예, 영공을 철옹성같이 지켜선 새 세대 근위병들의 기세는 충선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군대 특유의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열렬한 애국심, 대중적 영웅주의와 불굴의 전투정신으로 강군의 개념과 승전법칙을 새롭게 정립하고 혁명 무력의 절대적 위세를 명예의 절성에 올려세운 백전백승의 최정예 대호 무적강군의 대표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행진대원들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사상을 세계 최강의 절대병기들의 만장약하고 역사의 모든 연대의 여웅성을 초월하는 기적적 위훈과 새로운 승전신화로 우리 세대의 명예를 높이 떨쳐갈 철석의 맹세도 높이 경축의 광장을 활보해 갔습니다. 행진이 끝나자 격정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침념하고 경축의 축포가 황홀한 불보라로 터져오르며 전승들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높이 드시어 따뜻한 담례를 보내셨습니다. 전승 일흔세덟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송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은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전승 세대의 분열의 공조구에 미비한 승리의 기념비를 끊임없이 세우며 역사의 전무한 용성과 번영의 강국시대를 열어나갈 개성세대의 철석의 신념과 도쟁기세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2: 보도입니다. 경의하는 김종원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당제 구차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결론에서 사상기술문화의 모든 면에서 시대발전에 맞는 새로운 과업을 제기하고 자연개조, 인간개조, 사회개조 사업을 혁신적으로 해나갈 때 비로소 사회주의 건설에서 계속적인 전진을 유력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이 고귀한 지침은 세폭의 붉은기가 세차게 휘날릴수록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진 동력이 배가 되고 조국 본영의 활로가 더 빨리 열리게 된다는 촌리를 천만 인민의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3대 혁명의 기치 높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와 함께 전국의 시군들이 영을 쓰며 일어나 지방이 변하는 새로운 국면을 이뤄나가실 숭고한 뜻을 지니신 경애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혁명 용도의 나날이 나라의 어느 지역 어느 단위나 3대 혁명으로 들끓게 하시려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치셨습니다. 3대 혁명으로 들끓는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실 때마다 사상교양 고점부터 먼저 들리시어 기적창조의 비결은 대중의 사상정신력 발동에 있다고 하시며 사상사업의 묘리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사상혁명의 앞장선 단위들을 보시면 당정책이 구석구석 맥박치는 공장, 공장애가 차넘치는 공장이라는 감높은 평가도 해주시며 온 나라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이셨습니다.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교환 운동 등 새로운 대중운동도 발기하시고 대중의 정치의식을 제고하고 충성심과 애국의 열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는

0: 현재 구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라곤기계 종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맡겨진 대상 솔비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종합기업소에서는 대중의 창의 창발성에 의거해서 능률적인 지구 장비들을 적극 창안 도입하면서 대상 솔비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유압기구 직장에서 공정 간 맞물림을 합리적으로 하고 부속품, 부분품들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면서 일정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포향 조철 직장에서는 용해로와 전력 설비들에 대한 기술 관리를 정상화하고 유리한 생산 조건을 마련하면서 주물품 생산을 중단 없이 내밀고 있으며, 일반 기계 직장에서는 각종 공구와 지구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 도입하면서 대상 설비 생산에 필요한 부분품, 부속품 생산을 적극 다그치고 있습니다. 질관, 종밀 가공 직장들에서도 과학 기술을 앞세우고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1: 총진 철도국의 일꾼들과 수송 전사들이 인민경제 요로 부문에 필요한 물동 수송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철도국에서는 현실적인 수송 방안들을 세우고 지휘 방법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면서 인민경제 기간공업 부문과 중요 대상 건설장들에 필요한 물동이 신속히 수송되도록 수송 조직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철도국의 일꾼들이 중요 역들에 나가 집중 수송 열차들의 운행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고 그에 맞게 기관차, 화차들의 맞물림을 치밀하게 하는 한편 기관차들의 실동률을 높이는 데 힘을로 수송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길주 철도 분국에서 물동 수송 적용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기관차와 화차들의 수리 정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벌려 수송 성과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회룡 철도 분국에서는 집중 수송 열차들의 운행 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신속 정확히 종합하고 해당한 대책을 따라 세우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이 필요한 물동이 지체 없이 가다터록 수송 지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습니다. 청진 청년역, 길주 청년역, 언성 청년역을 비롯한 많은 역들에서도 유일 사령 지휘 체계를 엄격히 세워 무사고 증송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 위대한 당의 크나큰 사랑과 음정에 충성과 애국으로 보답해갈 온 나라 여성들의 지향과 열망이 조선 사회주의 여성 동맹 제8차 대회를 계기로 비상이 승화되고 있는 속에 요맹중앙위원회 일꾼들이 27일 순천지구 총연탄광연합기업소 천송 총연탄광에서 경제 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올렸습니다. 요맹중앙위원회에서는 당이 안겨준 고귀한 용의와 믿음을 새로운 기적과 혁신 창조의 원동력으로 새겨안고 수천 척 지하 막장에서 애국적 혼신성을 높이 발휘하고 있는 천송의 탄부들을 고모하기 위한 선동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준비 사업에 품을 들였습니다. 승리권 마련한 지원 물자들을 안고 탄광을 찾은 요맹중앙위원회 일꾼들은 애국주의 주제의 명곡들을 비롯해서 허소성과 감화력이 큰 노래들로 경제 선동 무대를 펼쳤습니다. 중창 저국이여 번영하라, 저국과 나의 운명을 비롯한 종목들은 더 많은 석탄을 캐내서 전진하는 저국에 빛과 열을 더해주려는 일념을 안고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탄부들의 혁명적 열의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줄기찬 애국투쟁으로 석탄산을 더 높이 쌓아줄 것을 열렬히 호소하며 출연자들이 부른 노래 탄부의 용의 빛내어 가리 등은 증산의 열기 드높은 탄전에 혁신의 기상이 차넘치게 했습니다. 요맹중앙위원회 일꾼들의 기백 있고 참신한 경제선동 활동은 당중앙위원회의 제9기 제2차 전원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자랑찬 노력적 성과를 창조해가고 있는 천송 총연탄광 탄부들의 투쟁에 활력을 더해주었습니다.
1: 다음, 미국에서 올해에 들어와 7월 23일까지 발생한 홍역 확진자 수가 3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미 연방 질병통제센터가 밝혔습니다. 올해 확진자들 가운데서 약 93%가 왁진 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들이라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조은경, 고광진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무더위 고온 경보입니다. 내일부터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내일부터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주의 경보입니다.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부터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사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 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내일부터 8월 2일까지 촌내, 정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37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과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무더위 고온 경보입니다. 내일부터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내일부터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부터 8월 4일까지 룡송,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내일부터 8월 2일까지 촌내, 정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37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